0: 非常经典的一首歌，叫《对不起，我爱你》。来吧，接下来时间安排一首《男孩》。
1: 刚突然忘记这歌什么名字了。

안녕하십니까? 밝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연길 종합방송 조선업 방송입니다. 저의 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도 저의 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7월 스마흐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치에서 록화민화 3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정밀화 관리 보호와 정품화 조성을 통해 생태 바탕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고3 휴가 기간 우리시 문화관광시장 열기가 후끈한 바 관광객 42만 7,100명을 접대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근제로 탄소 공장 표준 참관 및 포장업종 수급 협력 추진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시는 녹색 발전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도시 품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융합에 힘을 실으며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도시 녹화의 량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올해 전시는 3년간의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건설과 관리 보호를 함께 중시하고 녹화 증대와 질적 향상을 병행하며 정밀화 관리 보호와 정품화 조성을 통해 생태 바탕을 지속적으로 빛냄으로써 도시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녹색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연길 녹화 미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우리시는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 목표를 확정하고 도시 녹화와 문화관광 융합, 민생 개선을 총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3년간 각종 교목 5만 6천여 그루, 화훼와 잔디 20만여 평방미터를 루계로 식재하고 녹지 78헥타르를 새로 늘렸습니다. 전반적인 녹화 지표는 교목 식재 기획량의 한 배를 초과 완수했습니다. 동시에 소화원, 성광만, 문관원 등 24곳의 생태공원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모아산 유원지, 영빈광장, 조양 유원지 등 34곳의 유원지와 광장을 보완 승격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도시, 다채롭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연길의 아름다운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전시 녹화 사업은 량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과 량적 증가 병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층차가 풍부하고 계절 특색이 뚜렷하며 민족 특색을 살린다는 원칙에 따라 거리 녹화 배치를 최적화하고 관상용 단풍 수종과 개화 기간이 긴 화훼를 늘렸으며 교차로 버스 정류장, 교량 량측 등 절점 경관을 정성껏 조성해 사계절마다 볼거리가 있도록 했습니다. 서쪽 고속도로 입구, 소시장 거리, 연북로, 군민로, 위로, 건공거리 등 중점 거리에는 차별화된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유효지와 자투리 땅을 대상으로 틈새마다 녹화하고 빈 공간에 녹색을 도하는 방식으로 녹화를 추진했으며 작은 거리와 골목의 녹지를 정밀하게 정돈해 로출지와 결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밀화 관리 보호 면에서 우리시는 적지적록 원칙을 견지하고 본지 기호와 민족 특색에 결부해 묘목 관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교목은 묘목 고정, 병충해 예방 퇴치, 방한 방동, 마른 가지 정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관목은 조형 전지를 강화하고 6,785그루의 인공 천공 약물 주입을 실시했습니다. 연간 대면적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아 녹화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고히 했으며 도시 생태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일 북산가두에서는 제21회 민족단결 이웃문화활동을 개최하고 문예공연, 모범표창, 민속체험, 주제전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서로 단결하고 서로 돕는 량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 대표,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애심 기업가 등 100여 명이 단산 광장에 모였습니다. 부시장 장준거리 활동의 정식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북산 가두가 자체 창작한 주제가 행복 북산 이웃절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는 이웃절이 오랜 기간 쌓아온 따뜻한 정서를 담아 골목의 생활 정취와 이웃 간의 따뜻한 정, 민족 단결의 정서를 선율에 녹여내 주민들의 강한 공감을 불러

낮에는 다양한 놀이 시설이 즐거움을 더하고 밤에는 화려한 불빛이 빛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놀이 체험과 야경 관람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관광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거리 역시 명절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다채로운 연기를 매력적인 플래시 몸이 연변대학 정문 앞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전통 가무가 공연장을 벗어나 시민과 관광객 곁으로 다가가면서 주경축 기간 도시 거리를 수놓는 류동 문화 풍경으로 됐습니다. 이와 함께 야간 관광 경제도 지속적으로 달아올랐습니다. 1978 문창원 내 미와 미완장터에는 생활 정취가 가득했고 미식의 향기가 퍼졌으며 특색 활동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들은 장터를 오가며 연길만의 독특한 생활 정취를 느꼈습니다. 이번 휴가 기간 우리시는 문화관광의 흡인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했습니다. 짙은 민속 풍정과 본토 특색 미식은 사면팔방에서 찾아온 관광객들이 연길에 갈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일전 과학기술로 력량 강화, 탄소 감축과 효익 증대, 연결 시 근제로 탄소 공장 표준 참관 및 포장업종 수급 협력 추진회가 연변 아리랑 포장유한 책임회사에서 열렸습니다. 활동 현장에서 참가기업 대표들은 생산 일선에 깊이 들어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저탄소 지능 생산 라인과 녹색 공급 사슬의 운영 모식을 현지에서 참관했습니다. 우리시 포장업종 녹색 전환 승격의 표준 시범 기업인 연변 아리랑 포장유한 책임회사는 2025년 180만 원을 투자해 자체 발전, 자체 사용, 잉여 전력, 전력망 공급, 태양광 발전 대상을 건설했습니다. 현재 이미 전력망이 연결돼 사용에 투입됐으며 연간 발전량은 81만 킬로와트시, 연간 발전 수익은 약 48만 6천 원에 달할 것으로 계획하며 기업 생산용 전력의 근 40%가 녹색 태양광 에너지 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저탄소 전문가 팀이 참가 기업의 실제 생산 상황을 겨냥해 1대1 심층 진단과 자문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별로 전문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제 시달 가능한 저탄소 전환 경로를 맞춤형으로 제정했습니다. 참관이 끝난 뒤 시공업 및 정보화국은 쌍탄소 목표 아래 해민 기업 지원 정책과 녹색 공장 신청의 핵심 요구 및 절차를 깊이 해독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연길 담배 공장, 장백산 인쇄, 버드와이저 맥주 등 기업이 성급 녹색 공장 인정을 받도록 성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근일 2026년 천우컵 전국 실향송 대회가 우리시에서 열렸습니다. 대회는 중국의 꿈을 노래하고 중화정을 드높이 자를 주제로 북경, 광주, 상해, 심수, 청도 등 11개 도시와 길림 성내 및 한국, 일본, 미국에 거주하는 한족, 조선족, 만족, 회족, 몽골족, 묘족 등 110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온라인 예선을 거쳐 19명의 선수가 오프라인 결승전에 진출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결승전은 전 과정 현장 채점, 실시간 점수 공개에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사 기재를 적용했습니다. 작품의 주제 부합도 언어 표현 능력, 무대 감정 표현, 창의적인 구성 등 여러 방면에서 선수들의 활약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최종 송영학과 장청희가 각각 한어조와 조선어조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일전 우리시는 전륜정돈 행동을 전개해 도시구역에서 규정을 어기고 도로를 점유한 폐품회 수정을 집중 철거하고 도로안전우환을 제거했습니다. 기자가 철거 현장에서 본데 따르면 집법 일꾼들은 전용 크레인을 동원해 규정 위반 회 수정을 통째로 들어올려 차량에 싣고 옮겼습니다. 동시에 정자 주변에 쌓여있던 폐지 상자, 플라스틱 병, 금속 잔물 등 쓰레기를 정리하고 로면도 청소해 원상 복구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일부 폐품 회 수정은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영업 위치를 변경해 회 수정을 도시 주간선 도로와 보행 통로 량측에 설치했습니다. 이는 통행 공간을 점유해 보행자들이 자동차 도로로 우회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 시야도 방해해 교통안전 우환을 초래했습니다. 주변 산물의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느껴도
1: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중요합니다. 오관이 예쁘고 잘생긴 얼굴도 좋겠지만 깨끗하고 맑은 피부가 주는 인상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들 본인의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먼저 지성 피부의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성 피부는 보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견해는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성 피부에서 분비되는 유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습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틀렸습니다. 지성, 건성, 복합성 피부는 모두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부가 분비하는 유분은 주로 피부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피부의 유분과 수분은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며 유분이 많다고 해서 수분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는 종종 더 많은 유분을 분비해 수분 부족을 보충하려고 시도하며 이는 모공을 막아 여드름 및 기타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습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효과적인 보습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피지선의 과잉 분비를 줄여 간접적으로 번들거림과 여드름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지성 피부에 맞는 보습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피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유분비 조절에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가벼운 유분이 없는 보습 로션이 적당합니다. 결론적으로 지성 피부도 보습이 필요한 바,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보습 관리를 통해 건강한 피부 상태를 유지하고 피부 트러블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생활 속에서 우리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그럼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방은 나쁘다는 인식과 달리 잘만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1g당 열량이 9칼로리인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지만 지방은 우리 몸이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각 세포의 기능을 돕고 몸속의 장기를 보호합니다. 지방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눕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어지면 포화 지방, 이중 결합이면 불포화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높아 실내 온도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버터, 케이크, 아이스크림, 햄버거, 라면 등에 많습니다. 반면 불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낮아 실온에서 액체 형태이며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등 푸른 생선, 멸치, 김 등에 풍부합니다. 단 코코넛유, 팜유, 마가린 등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일명 나쁜 지방으로 알려진 포화 지방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 100만 명, 사망자 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포화 지방이 심장병과 암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 연구 결과 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인지장애 위험성도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과 달리 심혈관 질환과 두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 각종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양의 지방을 먹더라도 포화 지방 대신 불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혈중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춥니다. 포화 지방은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인 사람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포화 지방을 많이 먹은 과체중인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포화 지방은 성인 기준 전체 에너지의 7% 미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000 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 포화 지방은 140 칼로리 이내로 섭취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방의 적정 비율은 총 에너지의 15에서 30%입니다. 포화 지방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미국 건강의료 매체 헬스라인 등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에는 식물성 기름으로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등이 있고 견과류 및 씨앗류는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 등이 있고 생선류에는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멸치 등 등푸른 생선과 과일로는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그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학적 구조입니다. 포화지방은 모든 탄소 원자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으며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을 포함해 일부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류입니다. 건강에 주는 영향을 보면 포화지방은 과도한 섭취 시 심장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불포화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다음 불포화지방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먼저 단일 불포화지방입니다.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예컨대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으로는 두 개 이상의 이중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주로 생선기름, 호두, 아마씨유 등에 포함됩니다.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포화 지방은 모두 나쁠까요? 네, 포화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지나치게 가공된 지방은 건강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총선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불 속에서 잠들기 전에 그래도 오늘도 무탈하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0: 막가라. 꼭 형님들이야 따로 목숨 도들거린다 하겠다. 공연이 이놈아 나를 흥부시키려고 내 견인게 또 박살 맞으면 어쩌니. 아이 근데 아 여러분들 어째 목욕하러 오셨으면 아이 들어오셔서 샤워 착 하고 냄새 이렇게 깨미리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이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은 남녀 합사에 절대 안 됩니다. 야, 장관 우리 시진핑 주선님께서 이번에 조징즈 정의관 시시조 즈즈비 이 말씀 한 다음부터 야 우리 여기 시내는 이 당원 동무들이 너나 없이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욕탕에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집 대박이 났습니다. 가만있어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이 하죠. 37호 첫절러.
1: 예 갑니다.
0: 아야야. 오, 아야 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야, 오랜만이구만. 아유,
0: 근데 아, 주말은 딱딱 나타나도 왜, 어제 뭔데 이사를 갔습니까?
2: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 가서
0: 외제? 외제 유랑 갔다습니까?
2: 아, 그런 일이 있다.
0: 아,
2: 아이고. 예. 네.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하기로 했지 했는가?
0: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해보니 이거 당신 처음이라. 아, 몰랐던 것 같아. 아, 목이 크크하다.
2: 아이고.
1: 어제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난다.
0: 아, 야?
1: 술에 했지?
0: 글쎄 그 짝인데
1: 아, 야 이거 정말네
0: 아, 좀 아래로 야
1: 됐어
0: 야 좀 시그긋어 야
1: 야
0: 잠깐만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어 잠깐 생기 솔직히 말해서

0: 야, 이거, 이거. 당시 제가 니구만, 야. 야, 이게, 어서. 야, 그나저나 당시야.
1: 아야.
0: 그 다리를 얻겠다고 고생 많이 했구만.
2: 이거는, 목이 잡혀야 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오.
0: 그래.
2: 이거는 잠깐. 그저 우리서 뭐라 말하자면 방곡실 주임이나 부처사이나 그저 이런 분들이 올 때 행사지 뭐.
0: 아 그래. 뭐 국자이나 현장들이 뭐 다른 게 있어?
2: 있지.
0: 야?
2: 개.
0: 개?
2: 개. 개를 잡아야지. 벌써 우리 동네 개들은 이제 내를 용도 분들이 암다 온다게 되고 다 아오. 내 아침에 집에서 턱 나오면 저 멀리서부터 개 몇 마리 내 앞으로 서서히 걸어오고 있어.
0: 아이고, 당신이 뭐라고 그래?
2: 아, 정말 당신 개 말을 뭐 알아듣겠구나.
0: 이 사람이.
2: 개 내보고 뭐 이러냐고 이러. 천사. 이번에는 나를 잡읍소.

0: 나를 잡아서 내 고기를 영도 분들한테 이렇게 뿌렸어. 꼭 다리 놔달라 해줬어. 예?
1: 이봐, 야, 무슨 농담 그렇게 해.
0: 아, 좋은 말을 하는데 이래고는 추호의 두서짐 없지 전달 판자구가 탁 눕는단 말이야. 맞지? 자기 전 찾아간 놈지?
1: 이봐, 빨리 시작하기요.
0: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다, 아이다. 걔도 잡기 전에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지요. 저, 아야, 근데 걔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할까?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숙회구나. 개야, 개야. 알라공, 달라공, 숙회야. 우와,
1: 아, 지금 뭐 하고.
0: 와, 완전다, 완전다. 완전다. 야, 살아나니까 약간 놀랬다, 야.
1: 아니, 이 사람이 이게.
0: 야,
1: 솔직히, 야, 우리 처민들이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면, 야?
0: 그 다리를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돈이 맞대요. 내년마다 우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신치포판한 차를 새 차로 바꾸지 말고, 네? 고철암내 하면 유랑 다니지 말고 백성들이 내 세금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니까 말이오.
2: 이보, 당신 마음 알만하다. 야, 일이 풀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말라, 야?
0: 내 흥분해야지, 돼? 내 흥분해야지, 돼? 이봐! 그 다리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다!
2: 엄마 죽다.
0: 우리 엄마, 생전에 나하고 뭐 해야 되는지 아니? 어이, 손자들이, 꼭 우리 재밖골 초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놔줘, 야? 야, 손자들이, 이게 이미 서워해라. 이게 우리 재밖골 초민들이 서워해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에 체면담으로 좋아한다고. 이 아들 그거 먹이겠다고. 쌍마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수에 밀려서 그만. 내 며칠 후에 우리 엄마를 찾았다. 찾았는데 우리 엄마 글쎄 그 장마다에서 봤던 그 장바구니에 그냥 그대로 고기 안고 있지 않겠니? 이 아들 생일날에 돼지고기 체면상 우리 먹이겠다. 내 그 길로 짐 싸매고 들어왔어. 여기로 왔다. 너네 다리를 안 놔줘도 좋다. 임마, 너네 속도도 들여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재밖골 촌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꼭 놓겠다 임마.
2: 야, 됐다. 그 다리 내놔줄게. 내 손해그리 담보한다. 명민이,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재밖골의 손민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봐줄게.
0: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호막 소리를 그렇게 하네. 에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꾼 하는 게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라니? 이름 뭐라니?
2: 야, 내 손에 그리다.
0: 야, 저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되는 손자야.
2: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0: 야, 내 말하자. 이래서 고.

0: 자, 지간에 주름 먹으면 알겠다. 네,
1: 아, 설마야.
2: 아이, 현자,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년자 정말 이름값을 한다. 소년자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1: 아이고, 감사합니다.
3: 야, 야, 야. 감사합니다. 이제 네. 무슨, 야, 임마 하디 무슨 불쌍 얘기하면 이래니?
0: 아, 야, 당신아, 우리 언제부터 야자했다.
1: 야,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0: 어.
1: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잔 살게. 가자.
0: 아니, 야, 야, 야, 야,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촌에 다리를 놔줬대. 응, 나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1: 야, 임마.
0: 어?
1: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0: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1: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0: 어, 알아.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돈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해거라. 때는 밀고 가야 되지. 예이, 소년.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비 오면 채워진다는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마움이 생기고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다움이 생기고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선택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를 무겁게 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그 빈자리는 나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채워져 있기 마련입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에서 나마저 나를 힘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여유롭게, 나답게, 감사하게 삶을 선택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당신 자신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교육이라고 합니다.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을 모시고 학생들의 작은 변화와 성장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특수교원의 일상과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노래로 풀고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1: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따뜻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0: 기존 프로그램 노래 한마당과 좋은 세상이 함께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2: 네, 먼저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계기로 이 특수교육과

0: 인연을 맺게 되셨습니까?
1: 아, 네. 오랫동안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평범한 발달 속도를 보이지 않는 어린이들을 가끔 마주할 때가 있었습니다.
0: 네.
1: 네, 근데 그때에는 이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이해와 또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해서 늘 아쉬울 때가 많았었는데,
0: 네.
1: 네, 우연한 기회에 또 지인이 소개로 여기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를 알게 되었고, 또 원장 선생님이 경려하에 특수교육 분야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0: 네, 그러셨군요. 일반 유치원에서 근무하시다가 특수 교육 현장을 접하게 되셨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가장 먼저 느낀 그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1: 일반 유치원에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집단 활동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0: 네.
1: 저희 장애 아동들은 발달 수준이나 또 어려움의 유형도 전부 다르다는 점입니다.
0: 네.
1: 같은 언어장애라도 어떤 친구들은 표현이 어렵고 또 어떤 친구는 이해는 하지만 말을 못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또 감정 표현에 힘든 아이 등 이제 특성이 아이마다 특성이 뚜렷합니다.
0: 네.
1: 그래서 유치원처럼 획일화된 수업 방식으로는 도움을 주기 어렵고 이제 모든 활동을 개별 맞춤으로 설계를 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로 다가왔습니다.
0: 네.
1: 그래서 네, 저희 현재 연변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20명이 교직원과 60여 명이 장애아동, 그리고 안도 언어장애훈련센터에는 6명이 교직원과 20여 명이 아이들로 1대3의 비례로 재활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0: 네.
1: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 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0: 네.
1: 아이들이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각자에게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 아이들이 수업을 거부한다거나 아니면 또 변화가 더디거나 혹은 또 아이가 이제 수업 참여도가 낮거나 하는 수많은 상황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끊임없이 교육 목표와 훈련 내용을 보완해야 합니다.
0: 네, 그렇죠. 이제 애들을 가르치면서 계속 이제 내용도 네, 또 바뀌어야 하고 아이들에게 맞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이시죠?
1: 네.
0: 네. 그래요. 학생들이 그 의사 표현을 못할 때 가장 답답한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1: 우리 친구들이 언어 표현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이런 언어 표현 능력이 부족한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울음과 행동으로 이제 모든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저희 또한 이 아이의 울음 하나만 듣고 이제 이 아이가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또 몸이 불편한 건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추론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네.
1: 제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답답한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네. 단순히 그 행동과 울음으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이 가장 또 힘든 부분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되네요. 학생이 분명 힘들어하거나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의사소통이 안될 때, 네,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0: 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1: 네.
0: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예, 그런 과정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1: 네.
0: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1: 네.
0: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모든 특수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같은 동작, 같은 내용을 수없이 이제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직업이다 보니
1: 네.
0: 눈에 띄는 성과보다는 또 이제 우리 인내심을 갖고 세심하게 우리 아이들이 곁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조급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갖고, 네, 조금씩 천천히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0: 네.
1: 네. 선생님께서 특수교사로 근무하시면서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는지, 그리고 또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0: 저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면 이제 반복적인 훈련과 지도에도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발전이 느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퇴보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인 것 같습니다.
1: 퇴보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 작은 변화에도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의
1: 네.
0: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네, 이 감정 변화나 네,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0: 네.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네,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1: 네.
0: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1: 네.
0: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네.
0: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1: 아, 네.
0: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고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1: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0: 네.
1: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0: 네, 세상에 민감한 아이, 뭐, 저리에

0: 나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 하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네, 그런 거 이제, 예,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종이 울리거나 화학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예,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0: 이제 연령대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1: 그렇죠.
0: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네,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아이가 이제 한계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1: 하는
0: 하는, 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예,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어떠한 문제에 이제 직면을 하고 오면은 그러한 문제들을 모아서 제가 저희 딸애랑 이제 같이 뭐 해결책을 찾거나 아니면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할수 있다라고 이제 영상으로 네, 할머니한테 보내드리면은 할머니가 이제 그걸 보고 그대로 이제 선주를 데리고 또 매번 또 연습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 할머니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또 수시로 또 저랑 또 소통을 하시고, 네, 그래서 그 아이도 이제 또 할머니가 노력하시고,

0: 하시는 만큼 또 진보도도 말랐습니다. 워낙에 또 능력이 좋은 친구라서. 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도 또 저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순리롭게 이제 8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네, 정말 이제, 아, 정말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오는 것만큼,
1: 그렇죠.
0: 그만큼 또 기쁘더라고요.
1: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이제, 열심히 또 노력하시고, 또 저희가 이제, 알려주시는 이제 그 방법 그대로 이제 아이를 데리고 부단히 또 훈련을 해주시고 또 부모님들이 그렇게 노력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또더큰 발전을 가져올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방금 말씀하신 이 아이는 그럼 이제 얼마 동안, 선생님의 수업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0: 아, 이 아이는 처음부터 제가 가르쳤던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1: 그래요.
0: 이제 좀이 아이도 이제 한국에서 교육을 받다 이제 여기를 온 아이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다른 선생님한테서 이제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아마 이제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갔을 때 진학을 했을 때 이제 마주하게 될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더 이제 애로회를 했었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 이제 좀더 이제 큰 그런 도움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1: 그래요. 아마 또 같은 또래였기 때문에, 또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0: 또이 아이가 이제 부모가 없이 할머니가 이제 키우는 아이다 보니까 또 같은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좀 더, 좀더 마음이 쓰였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1: 그래요. 동년배들한테는 너무나 평범한 소통이 이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큰 감동으로 안겨오는 순간도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요. 특수교육은 학교만의 노력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또이 아이의 이런 이제 부정적인 그런 기분이 또 지속되진 않을지, 그리고 이제 저희 선생님들은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는 이제 늘 그런 걸 이제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이제 위험한 상황에 이제 수시로 대처를 할수 있지만은 혹시 또 집에 가서는 있으면은
1: 그렇죠.
0: 예,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 또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
1: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소외되지 않고, 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 그래요. 방금 이제 낯선 환경과 낯선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 방면에 수업은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아이가 이제 처음에는 저랑 이제 1대1 수업을 하다 이제 예, 또 저랑 이제 지정된 곳에서 이제 지정된 교실에서 이제 지정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잘 적응을 하면은 저희가 이제 또이 아이가 다른 교실에도 이제 적응을 할수 있도록 네, 교실도 이제 바꿔가면서 그리고 이제 저랑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릴 수 있게 또 다른 선생님이랑 함께 진행하는 그런 소조 수업. 네,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이제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면은 네, 이제 또 질문에 대한 이해가 어렵거나 네, 그러한
1: 일단
0: 경우들이 많습니다.
1: 긴장감부터 쌓이게 되죠.
0: 네, 그래서 이제 낯선 환경이나 그런 낯선 타인에게 이제 거부감을 느끼는 네,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1: 그래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수업을 하면 친구들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오는 또 타입인가요?
0: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거부를 하다가 이제 또 새로운 선생님이 또이 아이에게 또 맞는 또 새로운 방식으로 또 수업을 또이 아이가 또 재밌게 할수 있도록 네, 그렇게 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이렇게 하나를 배워주더라도 또 여러 방면으로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되네요.
0: 네.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저를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특수 교육자로서의 사명감 그리고 매일 함께 이제 고민하고 교류하는 그런 동료 선생님들과의 소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로서, 네, 근무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0: 특수교사로 근무하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작은 그런 순간들에서 행복감과 성취감을 느낄 때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작은 동작 하나를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훈련하는 그런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네,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예,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예,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아이,
1: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그래요. 오늘 좋은 세상 프로에서는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함께 또, 이제 우리 조금은 느리지만, 또 꿈이 있는 우리 장애 학생 친구들의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그래요. 선생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늦게 찾아오는 보람이 가장 오랜 감동을 준다고, 특수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것만큼 기다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수교육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이 더 많은, 존중 속에서 장애 학생들의 꿈을 꽃피워가길 기대하겠고요.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접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아이는 부끄러운 저의 과거였습니다. 저의 수치였고 저의 절망과 분노 그 자체였습니다. 전 되도록이면 죽을 때까지 그 아이를 영원한 비밀로 하고 싶었습니다.

0: 그런데 운명은 또 한 번 보기 좋게 뒤통수를 치네요. 제가 그토록 잊고 싶어 했던 그 아이는 제 앞에 보내놓고, 제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제 아들은 이름마저 기억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이란 말인가요?
1: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0: 그래, 어머니를 위하여 똥무지면 어떻고 지렁이 밭이면 어떠랴, 끝까지 가보는 거야. 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야 해.
1: 그녀는 약해지려는 자신의 마음을 애써 추슬리면서 만두 한 개와 죽 한 그릇을 다 비우고 집을 나섰다. 한낮의 햇살에 눈이 부신다. 하얀 빛이 대나무 사이로 피단실처럼 흘러내리고 그 우로 바람이 스치자 대나무
0: 저 길 끝자락 어딘가에는 엄마와 아들이 살고 있겠지. 꼭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마음을 단단히 먹고 아무리 시궁창의 삶이라도 꼭 살아남겠어. 산다는 게 별건가? 목숨이 붙어 있으면 사는 게지.
1: 밥이나 먹고 싸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이냐 하고 덤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도 어지간히 살만한 사람들의 심심한 소리일 뿐이다.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한 줌의 쌀알이 인생의 전부이다. 갇혀서 사는 사람에게는 햇빛 한 줌이 그리움이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사람에게는 편한 숨 한 번 쉬어보는 것이 삶이었다.
0: 시궁창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남아야 해.
1: 그녀의 눈에 보랏빛 꽃이 별처럼 들어왔다. 고향의 들국화와 비슷하면서도 꽃잎이 더 자잘했다. 생선의 푸른 등처럼 무한히 빛나는 정오의 햇살 때문에 보랏빛 들국화는 더없이 빛났다. 여자는 꽃을 꺾어 냄새를 맡으면서 중얼거렸다.
0: 넌 누구의 영혼이냐? 누구를 위해서 이곳에서 이리도 곱게 피었느냐? 인생이란 한떨기의 꽃보다 나은 게 뭐냐? 그냥 스스로 피었다가 스스로 지는구나. 아휴, 집을 나온 년이 집을 그리워해서 뭐해. 세월이 지나가면 언젠가 저 하얀 기루에서 엄마와 도진이를 만나겠지.
1: 여자는 갑자기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훨훨 날 것 같았다. 그녀는 발에 꿰찼던 끌신을 시원하게 차버렸다. 그리고 맨발바람으로 신들린 사람처럼 참대숲 하얀 길에서 도드리를 하듯 두 손을 펼치고 빙빙 돌았다. 푸른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둥실거리고 있다. 작은 구름이 큰 구름을 부지런히 쫓아간다. 마치 새끼 송아지가 어미 소를 바지런히 따라가는 것 같다. 그녀의 몸도 구름을 쫓듯 부지런히 움직인다. 참대 숲은 여전히 바람에 넘실댄다. 머리를 풀어헤친

0: 선교사의 벗은 몸처럼 가늘게 흐느낀다. 그녀는 3대 숲과 어우러져 미친 듯이 몸을 흐느적거렸다. 어느 것이 3대 숲이고 어느 것이 여자의 몸인지 잠깐 무용을 배운 적이 있긴 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의례적으로 학교에서 배우는 단체 무용에 불과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그런데 춤이 추어진다. 천부적이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녀는 가슴 속에 억눌렸던 감정들을 기묘한 춤사위를 통해 밖으로 끄집어낸다. 누군가와 하지 못했던 말들, 하고 싶었던 말들, 그리움, 안타까움, 그 모두를 밖으로 쏟아낼 수 있었다. 춤을 출수록 흥이 나고 흥이 날수록 어려운 동작들이 몸이 알아서 만들어냈다.
1: 이런 재주와 장기가 내 몸에 있었다니.
0: 마침내 그녀는 몸의 움직임에 따라 노래를 불렀다.

0: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끝없이 반복하여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다가 지친 듯 춤사위를 멈추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눈을 감았다. 일 낳게 해달라고 속으로 빌었다. 홀연 습기가 가신 햇살 저편에 숨어서 가만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그녀는 몸을 일으켜 참대숲 사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위가 조용하다. 펄럭이던 바람소리도 찌르륵거리던 벌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몸을 뒤척이며 술렁대던 참대숲도 언제 그랬더냐 싶게 고즈넉하다. 마치 숨바꼭질할 때 술래가 된 기분이다. 홍토로 지은 집은 출입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집 전체가 커다란 눈인 듯 그녀를 향해 마주보고 있었다. 이윽히 지켜보았지만 그쪽에는 아무런 인기척도 없었다. 집 쪽에서 멀지 않은 언덕진 곳에 성루처럼 높은 건물이 보였다. 창문이 떨어져 나간 곳으로 어떤 남자의 맨머리가 보였다. 그는 이쪽을 보고 있다가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황망히 숨어버렸다.
1: 진신의 남자들은 모두 밭에 가고 없는데 저 사람은 누구일까? 진신의 말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단 말인가?
0: 잠자코 서서 한참이나 기다렸지만 남자는 다시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1: 헛것을 본 건가?
0: 여자는 숲 사이를 꿰질러 늪 쪽으로 걸어갔다. 도대체 누가 거기 숨어서 자기를 훔쳐보고 있었는지 알고 싶었다. 늪은 꽤 넓었다. 거기서 오리 몇 마리가 여유작작 헤엄치고 있었다. 7~8마리쯤 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늪가에 걸터앉아 어지럽혀진 발을 물에 담갔다. 물이 따뜻했다. 이곳은 겨울에도 늪이 따뜻하다고 했다. 늪 어딘가에서 온천물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 말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았다. 온몸이 노긋노긋 녹아내리는 듯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팔려오지만 않았다면 이곳은 참 살만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씻은 발의 물기를 털어내고 끌신을 걸쳤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건물 쪽으로 향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오래된

낡은 건물이었다. 지붕이 허물어져 있고 사면의 벽체만 겨우 남아있었다. 안에 건초더미가 쌓여있는 곳으로 보아 오래된 건물을 허물지 않고 그대로 창고로 쓰는 모양이었다. 문득 옆 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벽체에 바싹 몸을 붙인 채 여자는 숨을 죽이고 소리나는 쪽으로 다가가 깨진 유리창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라디오 소설 춤추는 꽃도 원작의 허련순, 극본의 장선자, 해설의 서윤호, 배역의 김혜연, 제작의 최림, 7번째 시간이었습니다.

0: 정겹고 맛깔스러운 우리말, 뜻을 정확히 몰랐던 단어의 비밀, 속담에 담긴 지혜, 시대와 함께 변하는 우리말의 모습까지 오늘도 우리말의 깊이와 맛을 함께 발견해보는 알쏭달쏭 우리말.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서윤옥입니다. 휴식을 맞아 저와 친구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모두 모여 아이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었기에 기대감을 안고 여행 장소를 정하기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장소를 고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각자 가고 싶은 곳의 취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는 시원한 바다가 좋다고 강하게 의견을 내었고, 또 다른 친구는 푸른 숲과 산이 있는 곳에서 자연을 느끼는 여행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친구는 마음에 딱 정한 곳이 없었습니다. 바다 이야기가 나오면 그곳도 괜찮다고 하고, 산 이야기가 나오면 저곳도 나쁘지 않다고만 답할 뿐 명확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 두루뭉실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뚜렷한 의견이 없으니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답답해져 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확고한 의견이 없다 보니 결론을 내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우선순위를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장소를 좁혀나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루뭉실한 대답은 편해 보이지만 함께 무언가를 정할 때는 의견 정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두루뭉실이입니다. 말이나 행동, 태도 등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확고한 의견을 내지 않고 흐릿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말하는 표현으로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다와 같이 씁니다. 단순히 망설이는 것을 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두루뭉실이에는 또 날카롭게 모나지도 않고 아주 둥글지도 않게 그저 동그스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장난감 총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어릴 적 제가 총을 무척 좋아해서 아빠가 직접 나무를 깎아 손수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당시 그 장난감 총을 너무나 아끼고 좋아해서 매일 손에 쥐고 가지고 놀고 계속 만지작거리다 보니 원래 있던 모서리는 모두 두루뭉실하게 됐습니다. 표면에는 오랜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고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부드러운 촉감이 전해옵니다. 어릴 적 온갖 상상놀이를 하며 매일 쥐고 다녔던 흔적이 이렇게 나무의 형태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니 옛 추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처럼 두루뭉실이는 하나의 단어로 사람의 애매한 태도와 사물의 부드러운 형태를
2: 섬 인근에 이러한 목표물을 타격하고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항구의 요조선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3: 뉴스여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3: 습군평 국가 속이 9월 8일 전에 요청용의 용구 보눔 수상과 통화했습니다. 습군평 조수관 보눔 수상의 취임을 축하하고 나서 중국과 영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비록 사회 지도와 국정이 다르지만 공동지기 의견 상의보다 크다고 표했습니다. 쌍방은 반드시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를 증강하고 의견 상의를 넘어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존하며 호혜 협력의 파이를 더 크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발전과 민생 개선에 진력하고 있는 세계 주요 경제체인 중국과 영국은 모두 다자주의, 개방 무역을 지지하고 유엔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며 유엔 20개국 그룹, 세계 무역 기구 등 구도 내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상생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보놈 수상은 이에 찬성하며 장기간 맨체스터시 시장을 지내면서 중국과 단행간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습권평 주석이 2015년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맨체스터를 찾아 쌍무 교류와 협력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를 확고부동하게 발전시켜 봤습니다. 영국은 중국과 함께 고위층 왕대를 전개하고 재분야 협력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강화해 양자 관계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면 불안정하고 복잡한 국제 정치하에서 유엔 안전보상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영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해 국제 초점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공동 수호해야 합니다. 번영 수상은 중국이 소장 기롱의 산사태재해를 효율적이고 유력하게 대응할 것을 높이 평가하며 산사태 영향을 받은 영국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2: 공무원이 9월 8일 도시 재생을 고품질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의 내포적 발전을 촉진하자를 둘러싸고 제21차 주재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주재학습을 조제할 때 국무원 리강 총리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중앙의 관련 결책과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모식을 건립하고 도시 구조 최적화, 기능 완비, 문화적 맥락 전승, 품질 격상을 추진해 고품질 발전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도시계획학회 리사장 양보군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 하립봉, 국무위원인 오정룡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설명과 교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실천 과정에 도시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인간 본위 그리고 고품질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민 도시의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가장 좋은 자원을 인민에게 돌리며 개조 공간, 생태 자원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민생 수요에 돌려야 합니다.

0: 대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선차적 순위에 두고 실제적 조치를 통해 주거 생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도시 재생의 실천적 내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해 방지와 피해 감소 능력을 증강하며 각종 재해에 대해 경각성을 높이고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생활과 창업 수준을 제고하고 도시 기능의 품질과 발전 활력을 전면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도시의 특색 풍모를 부각시키고 경관 구도, 역사 문화 명맥을 잘 보호하며 도시 기억을 잘 전승해야 합니다. 리강 총리는 도시 재생은 계통적 공정으로서 반드시 통괄적 조류를 강화하고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투입 강도를 높이고 요소 자원의 보장을 강화하며 중대 공사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 역량의 역할을
1: 당의 교육 방침의 관철과 교육 목표 실현과 직접 관계된다고 표했습니다. 습권평 총석의 종년 지시 정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교재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의 고품질의 교재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재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정확한 정치 방향과 가치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고 당의 교육 방침이 교재 건설의 재분해에 관철되고 실시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 품성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둘러싸고 당의 혁신 이론이 수업과 교재에서 구현되도록 촉진하며

0: 한정 국가부주석이 8일 오전 복건성 하문에서 제26회 중국 국제투자무역상담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축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습근평 주석이 수차나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면 세계가 새로운 불안정과 변혁기에 들어섰지만 개방과 협력의 역사적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 상담회는 양방향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발전을 공동 촉진하는 항구한 주제로서 그 현실적 의의가 더 돋보입니다. 한정 부주석은 세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각국의 기업이 중국의 개방 발전 기회를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길 바랍니다. 둘째, 글로벌 개방 혁신 생태를 공동 구축하고 수호하며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서둘러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하며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다자 간 무역체제를 공동 수호해야 합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사무총장 대행 모레노,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차관보 무바라크, 세르비아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메사 로비치, 캄보지아 부총리 겸 발전리사회 제1부의장 순짠토, 벌가리아 부총리 겸 경제투자공업 장관 프레프가 개막식에 참석하고 축사했습니다. 핀란드 경제사무부 장관 푸이스토는 핀란드 올포 총리의 축하 편지를 선독했습니다. 개막식에 앞서 한정 부주석이 투자 상담회 전시관을 돌아보고 주빈국인 사우디아라비아관, 핀란드관, 그리고 금융과 성자치구 직할시 추천 소개와 중국 투자 등 전시구를 참관했습니다. 그리고 주빈국 대표단 단장, 참가 단위 책임자와 교류를 진행하고 그들이 투자 상담회 플랫폼을 잘 활용하고 상담과 접목을 강화하며 양방향 투자 협력을 심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7일 오후 한정 부주석은 투자 상담회에 참석한 다국적 기업과 외국 상공협회 대표들을 접견하고 경제 글로벌화는 막을 수 없고 다국적 기업은 중국의 초대규모 시장과 신질 생산력 발전이 제공하는 광활한 기회를 다잡고 신심을 다지고 중국에 투자하며 호기의 상생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1: 시관 총수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7.6% 증가한 34조 7,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관 총수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은 14.6%, 수입은 22%를 증가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19% 늘었습니다. 그중 수출은 18.6%, 수입은 21.7% 증가했습니다. 세관 총수 통계 분석사 류 대량 사장은 규모 면에서 수출입액이 연 3개월 동안 4조 5천억 원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 속도를 놓고 볼 때 수출과 수입이 연 3개월 동안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완비한 산업체계가 대외무역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과학기술 혁신 능력이 대외무역을 강력하게 추동하고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안 간의 무역 총액은 5조 9,500억 원으로 20주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민영기업 수출액은 17.6% 증가한 19조 7,900억 원, 전체 수출입 총액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외상 투자 기업의 수출입액은 10조 1,500억 원으로 18.1% 증가했고, 국유기업 수출입액은 4조 7,700억 원으로 16.9%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우리나라 수출 구조는 부단히 성격하고 고부가가치 제품이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0: 역시 기존 제품 수출액은 21.9% 증가한 12조 9,1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수출 총액의 64%를 점했고 연 18개월 동안 성장세를 이어갔습니다. 료대량 사장은 8월에 북경에서 열린 세계 로봇 대회와 휴머노이드 로봇 경기 대회는 과학기술 혁신을 선두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과 우세를 만들어내는 우리나라의 산업 성과를 집중적으로 과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외무역 분야에서도 제품 구조가 신기술, 지능형, 녹색 방향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뚜렷하며 우리나라 수출입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교역회가 9일 북경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방 확대, 협력 심화, 혁신 선도라는 3대 기능에 초점을 맞춘 본기 교역회는 더 많은 중국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추진할 것입니다. 글로벌 서비스 호혜 상생을 주제로 한 이번 교역회 기간 전시와 회의를 개최하는 국가와 국제기구는 90개, 온라인 방식으로 참가하는 기업은 1,830여 개입니다. 그중 세계 500강 기업과 업계 선도 기업이 473개입니다. 교역회 기간 성과 발표청에서 신제품과 새로운 성과 200여 가지를 순차적으로 발표하며 그중 100여 가지는 세계 최초로 공개 시연하는 제품입니다. 참가상 림지혜는 최초로 공개하는 머리 착용형 지능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관련 장비는 간편한 방식으로 로봇의 데이터를 수집해 줌으로써 로봇의 두뇌를 더 총명하게 만들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림지혜는 이번 교역회를 계기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더 많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역회는 처음으로 주제 전시 핵심 구역에 중국 서비스 전시구를 설치해 각지 서비스 무역 분야의 혁신 성과와 전형적 사례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 특별 전시에 해외 진출 서비스 특별 구역을 설치하고 해외 진출 서비스 홍보 현장 시연구를 구축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 올해는 중국 로농 홍군 장정 승리 90기 발굴하고 홍군 장정의 고난과 영광에 장엄한 묘장을 되새기며 90년간 장정 연순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광범한 간부 대중들이 위대한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발행하며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하는 데 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번 취재 활동에 대해 중앙방송총국 기자 장등빈은 장정예트의 천지개벽의 변화에서 신시대 부흥의 길에서 일어나는 분투 이야기까지 취재팀은 일선의 모를 받고 이야기를 서술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답사 활동은 언론인의 전파력, 인도력, 영향력, 공신력을 증강하고 방송인의 초심과 사명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 장정은 인류사상 위대한 기적이자 중화민족 사회에 깊이 새겨진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위대한 장정 정신은 일찍이 중화민족의 정신적 혈맥에 스며들었습니다. 계를 보도 장정 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새 로정으로는 장정의 발자취를 따라 혁명시대 홍군이 난관을 돌파하며 보여준 철혈의 기계를 되돌아보고 세대별로 이어지는 중화 아들 딸들의 분투의 시대적 찬가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중앙홍군 장정의 집결 출발지인 강서로 가보겠습니다. 1934년 가을 강서 감주 우도 강변에서 인류 사상 가장 비장한 원정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8만 6천 명의 생명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해가 지면 감주 우도현 우도 강변의 장정 대극장에서 대형 홍색 관적들이 대처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백석촌 린근 고지를 점령했다고 소개했습니다. 2019년 이래 우도현은 1,000평방킬로미터가 넘는 셀레늄 토양을 바탕으로 셀레늄 시범단지 186개를 조성해 종합 생산액 6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우도현 셀레늄 산업발전센터 직원 조소우는 선도 기업을 육성해 셀레늄 제품의 심층 가공을 발전시키고 셀레늄

0: 산업의 효율과 품질, 등급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정 정신은 대를 이어 전해지고 분투의 발걸음은 멈춘 적이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강서성 지역 총 생산액은 1조 8,03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하고 고도기술 제조업은 9.2%, 장비 제조업은 8% 증가해 고품질 발전에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주 신풍현의 한 리튬 배터리 장비 제조기업 생산 라인에서는 립체 창고, 고속 물류 라인 등 스마트 단말 제품이 생산되어 전국은 물론 해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책임자 하구가는 상하류 전체
1: 기본 의료보험 가입 질적 개선 특별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특별 행동은 약 3년간의 시간을 들여 유엔 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의료보험, 특히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특별 행동은 유엔 고용자, 농민 노무자, 신규 고용 형태 종사자들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고 신규 고용 형태 특성에 맞는 가입과 납부 모델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엔 고용자의 경우 납부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엔 고용자 등 직장 의료보험 가입 기간은 월별로 누적이 가능하며 12개월이 채워지면 1년으로 개선됩니다.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의료보장간호보장연구실 조용부연구원은 가입 문턱을 낮추고 납부 기재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며 유엔 고용자가 직장 의료
0: 상시에 중대 규율 법률 위반 문제를 립건 심사하고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왕상희는 리상 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으며 주황 파랑 규정 정신을 무시하고 규정을 어겨 뇌물성 금품을 받고 공정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대를 받았으며 공금으로 지불되는 연회에 불법 참석했습니다. 조직 원칙을 위반해 간부 승진과 임용 업무에서 타인에게 부당 이익을 주었고 청렴의 최저선을 무시하고 직무 영향력으로 특정 관계인의 영업 활동에 이익을 챙겨주었습니다. 또 규율 법률의 최저선을 전혀 지키지 않고 공권력을 사익 도구로 전락시켜 직무상 편의로 타인의 공사 프로젝트 수주, 승진 등을 돕고 거액의 부정 재물을 불법 수수했습니다. 왕상희는 당의 조직규를, 청렴규를, 생활규를 중대히 위반하고 중대 직무위법을 구성했으며 뇌물수수 범죄 혐의가 있고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계속 비리를 저질러 성질이 중대하고 영향이 악랄함으로 엄중하게 처분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를 처분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 처분법 등에 따라 중앙규를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회의 검토 이후 정치국 회의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왕상희에게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1: 글로벌 서비스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와 지역은 133개, 업무가 가능한 국가와 지역은 192곳입니다.
0: 제15회 중국 지식재산권 연차회의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향한과 옴은 대만을 제외한 국내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은 566만 7천 건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유효 발명 특허는 174만 6천 건,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2: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원 1004년 남한 요나라는 황하기 절개 전주성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성진종에게 수도를 금릉으로 옮겨 료나라 군대를 피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고조는 성진종이 직접 전선에 나가 병사들의 사기를 돋굴 것을 고언했습니다. 성진종도 이를 받아들여 전주성에 도착했습니다.

0: 전유성은 남북 두 개 도시로 이루어졌는데 하나는 황하 남쪽에 위치하고 다른 하나는 황하 북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도대체 강을 건너할지 말해야 할지 송진종도 망설이고 있을 때 구조는 폐하께서 강을 건너지 않으면 어떻게 국민의 사기를 돋구고 승리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라며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구준의 고무하에 송진종은 황을 건너 복성의 성문도 앞에 섰습니다. 그러다 송나라 수십만 대군 속에서 우려와 같은 환호소리가 터지면서 수십리 밖까지 멀리 퍼졌습니다. 송나라의 항전 결심이 이토록 완강한 것을 보고 려우나라 군대는 어쩔 수 없이 송나라와 협의를 맺고 군대를 출시했습니다. 이 협의가 바로 중국 사상 요명한 전연맹약입니다. 협의를 통해 송나라와 려우나라는 전쟁을 무역으로 전환해 100년 이상 평화롭게 지냈고 두 나라 모두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생 국면은 바로 북송의 군주와 신하의 용기와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시대의 자강불씨 호덕재물로 되었습니다. 현재 중화 문명의 계수봉을 이어받은 우리 세대는 반드시 자강과 포용의 정신적 불씨와 중화민족의 변혁과 개방 정신을 이어받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택동 주석이 심은춘 설에서 언급한 풍류 인물을 꼽으려면 그래도 지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 정만 교수님의 해석 감사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란 무엇이고 중국식 현대화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아주 명백히 밝혔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방대한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화입니다. 우리나라 14억 인구 전체가 현대화 사회로 매진해야 합니다. 그 규모는 기존 모든 발달국의 인구를 합친 총수를 초과하며 전례 없이 간과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 경로와 추진 방식도 필연적으로 자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목표를 정리해서도 안 되거니와 낡은 것을 그대로 고수해서도 안 되며 역사적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현대화입니다.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빈곤에서 벗어나 초요 생활을 누리고 있는 한 노인에게 초요 생활에 이어 다음 단계는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원하시는 공동부유는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은 주저함 없이 초요든 부유든 먹고 쓰는 것이 여전할 것이니 이로써 만족한다면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감수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족감, 친근감, 동질감입니다. 공동부유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향상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상대적 느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규결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추진하고 양극 분화를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며 생태가 양호한 문명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중화 민족의 항구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현대화입니다. 중국은 일부 국가들이 전쟁, 식민, 약탈 등 방식을 통해 현대화를 실현한 옛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확한 편, 진보하는 인류 문명의 편에 서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세계 평화와 발전

0: 발전을 확고히 수호하는 과정에 자체 발전을 도모하고 자체 발전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1: 평화군인 스금뱅이 저하는 정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2: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정.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교자 한 그릇에서 중국 영화 한 편까지 끊임없이 확장되는 중국 이집트 우정의 만남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해제 무렵 카이라 길거리의 음식점들이 점차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한 중국 식당에서는 갓 소채서 나온 교자가 식탁에 오릅니다. 얇은 교자피가 소고기 속을 감싸고 뜨거운 김이 주름 사이로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집트 손님이 젓가락으로 교자를 집어 소스에 찍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에게 중국의 맛은 더 이상 낯선 미각적 체험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자 국수, 샤브샤브에서부터 스크린 속의 중국 이야기, 교실 안의 중국어까지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중국 요소들이 조금씩 까이라 사람들의 일상

0: 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까이라에는 중국 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중국 전통 조리법을 그대로 살리고 어떤 곳은 현지 입맛에 맞게 메뉴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맛은 단순히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식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란 결코 일방적인 수출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통의 언어를 찾는 데 있습니다. 교자 한 점은 아주 작지만 그 속에는 문화 교류의 큰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각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일은 흔히 식탁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혀끝에 중국이 첫 인상이었다면 대형 스크린 속 중국 이야기는 심화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장안 까이라 영화 대화를 주제로 한 중국 영화 주간이 까이라에서 열렸습니다. 상영된 중국 영화 7편은 중국 서부의 산천 풍경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 등을 담아내어 영화인 평론가, 대학생 등 2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 배우 셰리프가 중국 영화 룡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 출연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영화가 중국 이집트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인의 얼굴이 중국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까이라 관중들이 스크린 속의 희로애락에 공감할 때, 문화 교류는 당신이 말하고 내가 듣는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계로 변합니다. 두 문명 고국 사이의 거리를 킬로미터로 재면, 참으로 멀지만 리에라는 척도로 재면, 아마도 스크린 한 장의 두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중국어 수업이 까이라 대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 드라마에 빠져 중국어 고수가 되었고, 어떤 이는 중국 영화를 좋아하게 되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이는 유구한 문명을 지니면서도 빠르게 발전해온 나라에 대한 호기심에서 중국어를 배웁니다. 언어는 겉보기에는 단순한 도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차원의 벽을 허무는 열쇠입니다. 이집트의 한 젊은이가 중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하게 되는 순간, 그와 중국과의 관계는 한 걸음 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가 중국 문학을 읽기 시작하고 중국 영화를 보며 중국 사회를 요해하게 되면 그가 아는 중국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다가옵니다. 즉 일상의 온기가 살아있고 평범한 사람들이 존재하며 희로애락이 담긴 진짜 중국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김에 도가 있으면 천리라도 좋은 벗이 됩니다. 장강황하와 나일강은 각각 중화문명과 고대 이집트 문명을 낳았습니다. 오늘날 두 문명을 잇는 것은 낙타 방울과 돛단배가 아니라 교자를 능숙하게 짚는 젓가락 한 쌍. 까이라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하는 중국 영화 한편 더듬거리다가 유창에 지기까지의 안녕하세요라는 한마디입니다. 이처럼 작지만 진실한 순간들이 민심이 서로 통하는 가장 생생한 맥락을 엮어냅니다. 중국의 맛이 더 이상 머나먼 상상이 아니라 길거리와 골목에서 손 닿을 수 있는 일상이 되었을 때 중국 이집트는 우정을 가장 오래도록 이어가는 방식도 진정으로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굳이 정의하려 애쓸 필요도 일부러 찾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일상 속에 이미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생생하고 활기차며 여운이 깊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독일 소비 전자전시 여러분, 중국 제조의 혁신과 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로봇이 옷 정리를 시도하며, 자동차가 스마트 단말기로 되고, 원래 서로 독립적이던 가전제품들이 서로 협업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베를린 국제 소비 전자전시회에서는 미래의 생활을 둘러싼 기술 혁신이 전시회 전반을 관통하는 뚜렷한 주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1,9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참가 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의 대형 광고부터 핵심 전시 구역의 대형 부스, 그리고 제품 전시와 기술 교류 구간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업들의 모습이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밀집된 수련회 배후에는 중국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에서부터 생태계와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소비자 전자산업의 경쟁 구도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제품이 점점 더 생활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이얼 전시구역에서는 냉장고 한 대가 내부 식품의 종류와 수량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신선도 유지 방안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하이얼그룹 중남유회사 책임자 조양은 기자에게 유럽 과정은 에너지 전략, 공간 활용, 차별화된 세탁과 관리에 대해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은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유럽 동맹 에너지 효율 기준을 뛰어넘는 냉장고 초슬림 미니 세탁기, 다중통 세탁기를 출시하고 인공지능을 식재료 관리, 세탁과 관리, 가정 청소 등 상황에 접목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경동 측 전시구역에서는 플렉시블 OLED 존 폴더블 디스플레이의 저비 흔적이 60% 감소했고, 영하 40도 환경에서도 5만 회의 굽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플렉시블 컬러 전자종이는 디지털 사이니지, 소매 등 다양한 장면에 사용됩니다. 경동 최고 전략관인 재정은 지금 회사는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나아가는 것을 추진하면서 제품 공급 업체에서 산업 협력 동반자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묘 전시구역은 마치 로봇 실험장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정원에서는 로봇 팔 잔디깎기가 경계를 인식하고 외골격 로봇은 인체의 움직임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조종되며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은 물류 분류에 활용됩니다. 또한 가정용 봉사 로봇은 일상생활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의류 식별, 지능형 분류, 정밀 세탁부터 세탁 후 수납까지의 완전한 과정을 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소미 전시구역에서는 휴대폰, 가전, 로봇, 자동차가 전시체계 속에서 함께 선보여 현장에서 직접 볼수 있는 제품 조합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소미는 2027년에 독일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독일 현지 판매업체와의 협력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미래감은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아마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산업을 아우르는 제품 조합을 아직 형성 중이라 기자가 독일 관객 안나 슈미트한테 이 제품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 기업 직원은 앞으로 정말 이렇게 쓸수 있다면 정말 많은 수고를 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품이 단일 기능에서 장면간 상호 연계로 나아가면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제조가 유럽으로 진출할 때는 규모화 제조, 공급망 효율, 그리고 제품의 가성비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오늘날 기업이 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제품을 유럽에 팔수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유럽 소비자의 삶 속으로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포함합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과 편의성, 개성화된 수요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제조 우세와 반복적인 빠른 개선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결제발전대외무역협회 미하일 슈만 회장은 중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데로부터 점차 연구개발, 디자인, 유통채널, 봉사, 브랜드 구축을 현지까지 확장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많은 중국 기업들이 유럽의 연구개발센터, 생산기지, 봉사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시장 진입에서 시장 융합으로 나아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베를린 국제소비전자전시회에서 최고 경영자 레프 린데네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수년간 의식적으로 혁신을 추진해왔고, 시장 흐름에 대응하는 동시에 디자인과 제품의 내구성도 더욱 중시해왔다고 보았습니다. 레프 린데네는 따라서 중국 기업들은 현재 선두에 서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20, 30년 전만 해도 일본은 소비전자 분야의 중요한 혁신 중심이었지만, 이후 한국이 부상했고, 지금은 상당 부분의 혁신이 중국에서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독일 언론은 한때 소비전자 업종을 이끌었던 일본의 올해 참가 업체가 5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에서 한국을 거쳐 중국에 이르기까지 베를린 국제소비전자전시회 부스의 산업지형 변화는 소비자 전자업종의 변화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 기업은 제조, 규모, 공급망 효율성에 의존해 글로벌 경제에 참여하던 과거의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 혁신, 제품 생태, 브랜드 구축, 현지화 능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충족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닦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지금까지 신성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불어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염변의 창 프로입니다. 도나시 각지에 검정귀 버섯 균배지 공장들이 육속 생산 절정기에 들어섰습니다. 표준화 공장에서 재료 배합, 포장, 멸균, 접종 등 공정이 자동화 생산 라인에서 능률적으로 가동되며 소득 증대의 희망을 담은 균배지들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2026년 검정귀 버섯 산업의 규모화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었습니다. 일전 황리어진 홍순 식용버섯 양식 농민전문 합작사의 생산 공장에 들어서니 자동화 생산 라인이

0: 만부하로 가동 중이었고, 생산 일꾼들이 포장, 압축, 밀봉 등 일련의 작업을 질서 있게 완수하고 있었고, 밀봉된 균배지는 차곡차곡 버섯 바구니에 실려 멸균 차관으로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요에 의하면 현재 식용균 생산의 관건적인 시기를 다잡기 위해 합작사에서는 앞당겨 계획 포치하고 균종 배양 및 원료 비축 등 사전 작업을 전면적으로 완성했습니다. 강원진 춘승 식용균 재배 농민 전문 합작사의 생산 작업장도 일꾼들이 부지런히 일손을 다그치고 있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표준에 따라 균배지의 품질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 능률을 힘써 제고했습니다. 20여 년간 이 합작사는 자주적으로 고체 균종을 연구 개발했는데 균종의 안정성이 높고 활착률이 비교적 좋아 부근 촌민들의 광범한 인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연간 돈화시는 식용균 산업을 향촌진흥의 중점 기둥 산업으로 삼고 정책 지원, 자금 지원, 기술 에너지 부여를 통해 균종 배양, 균배지 생산, 재배, 가공 판매 전반 산업 사슬을 구축해 산업이 규모화, 표준화, 브랜드화로 전환되도록 추동했습니다. 최근 연간 안도현 성문진은 천혜의 자원을 입각해 하우스 경제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딸기, 상황버섯, 산야채 등 특색 재배 분야에 몰두하여 하우스 경제로 수입을 늘리는 등 토지 자원과 산업을 활성화시켜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향촌진흥의 새로운 화폭을 그려냈습니다. 과일 향기 가득한 녹색 재배 산업은 달콤한 수익 증대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딸기와 포도 재배를 대대적으로 확대해 비닐하우스 안에는 과일 향기가 풍기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는데 풍성하게 수확된 과일은 시장에서 잘 팔려 농가에 두둑한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야채 재배의 잠재력을 발굴해 녹색 농업 발전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생태적 우세에 기반해 성문진은 산야채 재배 잠재력을 깊이 발굴해 비닐하우스 시설을 활용해 다양한 녹색 산야채를 재배하고 건강한 녹색 농산물이 밭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여 소비자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성문 산야채 과일원의 년간 비닐하우스 산야채 생산량은 5,000근, 과일 생산량은 2만여 근이며 순수입은 30여만 원에 달합니다. 산야채 재배 면적은 유유 토지를 활성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대중의 수입 증대에 새로운 경로를 개척하고 생태 우세를 산업 발전 우세로 전환시켰으며 향촌 산업의 다원화 발전에 조력했습니다. 이상 연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정을 짜고 정보를 모으며 계획하고 준비하는 시간. 여행은 떠나기 전이 가장 즐겁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연애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썸 탈 때가 더 설렌다고 합니다. 네, 계절이 바뀌는 타이밍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는 가을과 썸을 타고 있습니다. 낮에는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살짝 선선함이 느껴지는데요. 소심하게 콕 찔러보는 것 같아도 확실한 시그널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와도 좋다고 가을에게 응원을 보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날까요?

저 BDFN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크러셜 이 노래로 시작했고요.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BDFN 데이트. 네, 오늘은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리 직장인분들의 말 못할 고민, 또 다양한 직장인분들의 또한주 동안, 네, 직장 내에서 생긴 재밌는 에피소드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계정 FM88ZJOB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우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조피디 FM 데이트, 네,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회사에서 고민 아닌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매번 택배 찾으러 1층으로 내려갔다 오곤 하는데 옆자리 동료가 제가 택배 찾으러 갈 때마다 저한테 자기 택배까지 가져다 달라는 겁니다. 처음에 몇 번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네, 가져다 주곤 했는데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 슬슬 얄밉고 괘씸하더라고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뭐 아무리 같은 일이라고 해도 당연히 네,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래요. 호의가 또 계속 되다 보면 상대방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참여 감사하고요. 네. 다음번에는 아무 말 없이 이제 본인 것만

네, 이어서 다음 문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점심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상사분께서 서류 찾아달라고 하는 겁니다. 점심도 못 먹고 찾아서 갖다 드렸더니, 지금 당장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하네요.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배고프네요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래요. 다음번에는 이런 또, 네, 또 부탁을 받으면 먼저 네, 언제까지 찾아드리면 되는지 네, 먼저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간식거리라도 있으면 빨리 드시고 네, 이제 또 퇴근하시고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침부터 참 피곤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출근길에 저의 오래된 차가 갑자기 고장이 나질 않나. 회사에 그래서 지각을 했는데 또 상사한테 혼나기도 하고 하루 종일 기분 잡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침에 그 기분이 하루 종일 그 컨디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이럴 때일수록 빨리 이제, 네, 마인드 컨트롤을 해서 기분 전환을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소한 행복거리, 네, 사소한 좋은 일들 생각하시면서, 네, 기운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네, 조피드 FM 데이 이제 직장인 바이러스 코너 아쉽지만 여러분들과 인사드릴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요. 우리 직장인분들 기운 내시고 또 파이팅 넘치게 네, 한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열어가는 종편하게 해피라디오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뭐 경사스러운 일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이불 속에서 잠들기 전에 그래도 오늘도 무탈하게 잘 보냈다라는 생각을 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청 가수의 자수자수 가보세요로 오늘 첫 곡을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작은 상처는 오래 간직하고 큰 은혜는 얼른 망각해버립니다. 상처는 꼭 받아야 할 빚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는 꼭 돌려주지 않아도 될 빚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장부채 계산을 그렇게 합니다. 서품 때밀이 보내드립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0: 엄마 꺼라. 꼭평진대야 따로 목돈 돌돌 거린다 하겠다. 공연이 이놈아 나를 흥부시켜 놓고 내 견게 또 박살 맞으면 어쩌니. 아이 근데 아 여러분들 어째 목욕하러 오셨으면 아이 들어오셔서 샤워를 차 하고 냄새 이렇게 때밀히 받든지 해야 되지.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시겠습니까? 예? 박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난 빨리 때밀히 해야 돈 버는데. 여성분들은 저쪽에 모시겠습니다. 우리 목욕탕은 남녀 합타이 절대 안 됩니다. 아. 자, 음악! 우리 시진핑 주선님께서 이번에 走进这正义观，实施走自治力，이 말씀한 다부터 야 우리 여기 시내는 이 방원 동무들이 노나우시 깨끗해지겠다고 우리 목에 탈 찾아오는 바람에 완전 내 지금 대박이 났습니다. 가만 있어라. 아까 내가 몇 배에다가 36배가 이번에 좀 37호 37호 때밀어 하죠. 37호 첫절러
1: 예 갑니다.
0: 첫 아야야 오 아야 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오랜만이구만.
0: 아야 근데 아, 주말에 딱딱 나타나도 왜 어제 뭔데 이사를 갔습니까?
2: 네 외제 학습반에 갔다가
0: 저기 외제 외제 유랑 갔다습니까?
2: 아 그런 일이 있다.
0: 아
2: 아이고
0: 예
2: 그나저나 우리 전번에 동갑이라고 서로 야야하기를 했지 했는가.
0: 자관님 몇 년 동안 때밀이를 하면서 손님하고 야야해 먹으니 이거 딱지 처음이라. 아 몰랐죠 먹죠. 아 목이 컬컬하다.
2: 아이고 어제 당신 몸에서 술 냄새 난다.
0: 아, 야
2: 술에 했지?
0: 글쎄 내게 원래 공작 시간에 술을 먹으면 많이 되는데 내 오늘 생지에서 간단히 한잔 했어.
2: 야 생지라고?
0: 야야.
2: 아이 잘 됐다.
0: 어제.
2: 이보. 전번에 당신 내 잠을 못 잔다고 오가피에 구기자에 오미자 이래 숱한 거 졌지 했는가?
0: 아, 효과지?
2: 이야 그거 먹어 그런지 야 이제 잠을 영 잘 잔다.
0: 너무 먹지 마. 너무 먹으면 난 또 굶이 없이 나.
2: 이보.
0: 너무 먹지 마.
2: 야, 저기 뭐요? 야. 내 신세를 쟀는데 당신 생일날에 내 술 한 잔 살게.
0: 야? 에이 말만 들어도 감사. 야 어제 아까면서라. 아, 나 여기 뒷자도 여기 그거 줘. 아 어제 가라고.
2: 아이 무슨
0: 어디
2: 여기?
0: 아이 그짝인데.
2: 아, 야 이거 전만해.
0: 아, 좀 아래로. 야
2: 됐어.
0: 야 좀 시그긋어. 야. 야. 잠깐만. 야 이제 무슨 말이야? 어 잠깐 생기. 야, 솔직히 말해서 나 이게 매년마다 이 생일 올 때면 제일 싫어.
2: 어제.
0: 아 올해는 계속 좀 기분이 좋다.
2: 어?
0: 어이 당신 좀 뉴스 봤지?
2: 뭐?
0: 그 우리 애니 해대 목이 뚝 떨어졌대.
2: 오누. 그럼 당신 그 미래행위 조연사를 그래요?
0: 아니야! 정치를 좀 안다. 하하! 잘 됐지 뭐. 야 와는 공과 돈 제 돈처럼 쓰고 와는 수천 님으로 받아먹었더니 끝내 목이 훅 날아났지. 잘 됐다.
2: 에이, 잘 아이고. 됐다. 더 힘들 떨어졌다는데 당신 어째 그럼 좋아?
0: 저기 아이 말하자면 기어 아이 됐어. 나방 그나저나 이번에 뭐 새로 무슨 송계지 송가지 그런 나온다는 게 무슨 에휴 정말.
2: 아이고.
0: 야?
2: 송간지 송간지 당신 봤어?
0: 못 봤지. 아이 봐도 그저싸리 그저싸리지 그거 뭐 볼 필요 있어.
2: 그나저나 그 미래회라고 거기 대박골이라고 있던데. 야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정말 좋은 곳.
0: 사람들 거기 산보 가자고.
2: 산보 무슨 이동 산들
0: 대박 같은. 내 대박골에서 나왔지.
2: 당신 대박골이요?
0: 하하! 이 사람 목이면 좀, 좀 저절라서.
2: 야?
0: 좀 저절라서, 저절라서. 저.
2: 아이,
0: 날 좀 어려봐. 안정아. 내 이래 봬도, 뭐, 상당 내 대박골, 뭐, 천장 깔라.
2: 아이, 당신 천장 했는가?
0: 아, 다치지 말고 좀 어려봐라. 다치지 말고.
2: 야,
0: 당신 이렇게, 이렇게 말아. 당신은 좀 정도 공짜 못 해봐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야, 내 그 천장 하면서, 그 우리 천에 다리 놓겠다고, 정말 정신 없이 떼댕겼어. 내 정말 천장 하면서 그 다리 놓겠다고, 개중국이 찾아가면 수리국 가라. 수리국이 찾아가면 또 뭐라 하죠? 현자 찾아가라. 현자, 조현자.
2: 어.
0: 아, 村장 통지아, 这个问题嘛，我们可以研究研究，讨论讨论的啊。 근데 토론도 못하고 목이 날아났지, 고마요. 잘 됐지 뭐.
2: 그래, 당시 조현재 떨어졌다고.
0: 자관, 그렇지 않고, 자관 그놈 하던데 잡아먹은 달그마 합치나던데 양계사 하나는 꾸려놨을게요, 네.
2: 양계사?
0: 에이구, 어떻게 닭을 잡아먹겠으면 천자들 나를 보고 매란 아 천자게 하지 어찌 반은 천은 천자하고 우리 천은 천민들이 에이 쪽집이 천자 에이 쪽집이 천자 어디 그 뿌이요 야 막 그 놈아들 오게 되겠네 그 비유를 맡아서 들어봤는데 닭춤 거지 다 쳤다 닭춤 거지
2: 아 이봐 닭춤이라 나는 그 말씀 있다는 소리 들어도 닭춤 있다는 소리 못 들었다 그럼 됐나
0: 닭춤은 닭한 중국에서는 모르겠는데 우리 이 영진 씨는 아마 내 딱 혼자 추는 춤일게
2: 에이 무슨 소리 할지 모르겠다 이게
0: 아이 믿는다 아이 믿지 당신아 아이 한번 보겠어 그래 뭐
2: 야. 야?
0: 한번 보겠어
2: 그럼 출해 보기요
0: 박수 치우
2: 야
0: 박수 칠 것 정도 샤아니리 아 좀 콱콱 멋있게 열정 내서 좀 이게 좀 세우치오
2: 아 여러분 그럼 우리 열렬한 박수로 예. 이 닭춤 한번 구경합시다 예. 자
0: 남들한테 이렇게 그렸어 꼭 다리 놔달라 패둑서 예?
2: 이봐 야 무슨 농담 그렇게 이...
0: 아 정말을 나한테 이래고는 추호의 두소심 없이 전달 판자구가 탁 눕는단 말이야 맞지? 자기 전 찾아가 눕지?
2: 이봐 빨리 시작하기요
0: 들었지? 죽는 것도 빨리 죽여달라제 희생정신 정말 대단하다 아이다 아이다 걔도 잡기 전에야 마지막 인사는 해야 돼요 저 아야 근데 걔 이름 모르니까 어떻게 해? 아 옳다 그냥 아래를 보고 와 숙해구나 개야 개야 알라궁 달라궁 숙해야
2: 아 지금 뭐하고
0: 뭐하고 놀다 놀다 놀다 야 살아나는 거 아니까 놀랬다 야
2: 아니 이 사람이 이게
0: 아, 솔직히 야 우리 처민들이 이만큼 성의를 보여줬으면 야? 그 다리를 해결해 주는 게 이게 도리 맞아요 내년 봐라 우에서 내려온 돈을 가지고 신치포파나 차를 새 차로 바꾸지 말고 고철암내 하면 유랑 다니지 말고 백성들이 내 세금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면 안 되는가 말이오
2: 이보 당신 마음 알만하다 야 일이 풀리겠지 뭐 너무 흥분하지 말라 야
0: 근데 흥분해야지 돼 근데 흥분해야지 돼 이봐 그 다리 때문에 우리 엄마 죽었다
2: 엄마 죽다
0: 우리 엄마 생전에 나하고 뭐 했는지 아니 어이, 손자들이 꼭 우리 재밖골 초민들을 위해서 자리를 하나 놔줘야 야 손자들이 이게 애미 소외라 이게 우리 재밖골 초민들이 소외라 그날도 내 생일이다 우리 엄마 내 돼지고기에 체면삼으로 좋아한다고 이 아들 그거 먹이겠다고 상마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홍수에 눈에서 그만 내 며칠 후에 우리 엄마를 찾았다 찾았는데 우리 엄마 글쎄 장마다에서 봤던 그 장바구니에 그냥 그대로 꼭 끼안고 있지 않겠니? 이 아들 생일날에 돼지고기 체면상 물이 먹이겠다. 내 그실로 짐 싸매고 들어왔어 이 여기로 왔다. 너네 다리를 안 놔줘도 좋다 임마 내 속도를 들여 돈 벌어서 언젠가는 우리 재밖골 촌민들을 위해서 다리를 꽁 돕겠다 임마

0: 야, 됐다. 그 다리 내놔줄게. 내 손에 그리 담보한 영민이, 네 생일이 되기 전까지 다리를 놔서 돌아가신 어머님도 위로하고 우리 제박거리 손님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게 그 다리 내 꼭 놔줄게.
1: 너는 무슨 낯설다야게 무슨 호막 소리를 그렇게 하네.
2: 에야, 말만 들어도 감사하다. 너도야 그야 남의 밑에서 심부름 꿈하는 게야. 니라고 무슨 돈이 있어서 니 이제 이름 뭐이라니? 이름 뭐라니?
0: 야, 내 손에 그리다.
2: 뭐야? 손 깨. 이번에 우리 현이 새로 얻은 손대자.
0: 야, 미안하다. 늦게 말해서.
2: 야, 내 말하지. 이래서 공장 시간이 줄을 먹으면 알겠는데. 야, 정말야.
3: 아이, 현자.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래 보니까 소년장 정말 이름값을 한다. 소년장 오니까 소년장 이 손으로 이렇게 다리 문제 해결되는구만.
4: 아이고, 감사합니다.
5: 야, 야, 야. 이제 무슨, 야, 이마하디 무슨 불쌍 얘기하면 이래니?
2: 아, 야, 감사합니다. 우리 언제부터 야자했다.
5: 야, 그게 뭐 그리 중요하야? 어? 야, 네 생일인데 내 술 한 잔 살게. 가자.
2: 아, 야, 야, 야, 야, 야, 무슨 소리 하니? 니가도 우리 손에 야, 다리를 놔둔데 응, 난 내 싸야지. 술은 내 쌀게.
5: 야, 임마. 어? 내 니 술을 먹고 무슨 누기처럼 뭐 되라고?
2: 아, 그게 그렇게 되는가?
5: 야, 어? 정리하고 나오나?
2: 어, 알아. 옳다. 아, 옳다. 오늘 니 싸라. 나도 좀 용도들이 술을 얻어 먹어보자. 야, 해거라. 때는 미루.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아의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91.3MHz로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방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비 오면 채워진다는 말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내려놓으면 얻게 되는 것 네 가지가 있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면 여유가 생기고요. 기대를 내려놓으면 고마움이 생기고 질투를 내려놓으면 나다움이 생기고요. 집착을 내려놓으면 선택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나무에 앉은 새는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뭇가지를 믿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죠. 우리 여러분들도 항상 당신 자신을 믿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 재료로 삼고 있는 정보나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착각에서 비롯했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이과 계열에 적성이 맞지 않아 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학을 문과 계열로 가고 그 흐름으로 지금의 일을 하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나 내가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를 따져보면 이와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과 계열 시험 점수가 반에서 꼴찌에 가까운 편으로 선생님과 부모에게 이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나 보군 이라는 말을 들어서 언제부터인가 이과 계열 과목을 잘하지 못한다는 의식을 갖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잘하지 못하는 과목이 굳어지는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반의 학생은 겨우 40명 정도입니다. 우연히 리과 계열 과목을 잘하는 학생이 많은 환경이었을지도 모르고 옆판이었다면 등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멋대로의 정보를 임격당하지 않았다면 내리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리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입니다.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산에 올라.

네, 저는요, 항상 전화번호를 외울 수 있다면 천재다라고 요즘 말하고 싶습니다. 네, 휴대폰 모두 11개나 뭐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고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뇌를 가졌다면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자릿수의 숫자를 외울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뇌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의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뇌를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뇌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까? 뇌는 좋은 착각과 나쁜 착각을 하여 그대로 결과를 낼 뿐이므로 할수 있다고 착각할지, 할수 없다고 착각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천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뇌를 잘못 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어째서 정말로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네, 최련아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이 노래 잊을 소냐.

노래.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주위 사람들의 환경의 영향이 커 라는 반론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당신 대신 볼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맛을 볼 수도, 만질 수도 없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을 대신하여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최승화 가수의 우리 우리.

입니다. 네, 뇌의 특성, 버릇, 구조를 알면요. 네, 성공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일을 잘한다, 돈을 잘 번다, 네, 인망을 얻는다라는 성공 외에 좋은 배우자를 얻어서 결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조차도 착각으로 어떻게든 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 확실히 배우고 터득하면요, 당장이라도 자신의 능력을 더없이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관념과 생각을 좋은 착각으로 바꾸면 당신의 인생을 이상적인 모양으로 다시 만들기도 쉽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를 여러분 믿든 믿지 않든 실천하든 그렇지 않든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말하자면 뇌의 착각이니까요. 네, 다만 만약 지금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는 자각이 들고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론으로 권하고 싶은 것이

착각의 법칙입니다. 왜 착각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다면 무의식에 자라고 있는 나쁜 착각을 알아채고 지금부터 좋은 착각으로 바꾸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네,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 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호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요한나 시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아, 잘 잤니? 피로는 다 풀렸네. 때마다 전나무의 달콤한 향기가 싱그러운 아침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클라라는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마시고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이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이 오두막에서 살고 싶어.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할아버지의 오두막이야.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거품이 일고 있는 염소젖 두 그릇을 가지고 와서 클라라와 하이디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몸에 좋은 거란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염소젖이야. 마셔보렴. 한 번도 염소젖을 먹어본 적이 없는 클라라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디가 아주 맛있게 단숨에 마시는 것을 보고 클라라도 입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있어 클라라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내일은 두 그릇을 줘야겠구나.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때 피터가 염소떼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염소떼는 하이디를 보더니 마치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를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울어대는 염소들 옆에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라, 피터. 오늘부터는 백조가 가고 싶어하는 곳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저 녀석은 좋은 풀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거든. 너와 다른 염소들은 그 뒤만 쫓아가면 된다. 힘은 좀 들겠지만 좋은 젖을 얻기 위해서야. 알았지? 피터는 할아버지의 말이라면 언제나 잘 따랐습니다. 그러나 산 위로 올라가려던 피터가 무슨 일인지 퉁명스런 얼굴로 자꾸만 뒤를 돌아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이디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도 가자, 하이디. 난 백조를 따라다녀 하거든. 그러니까 같이 좀 가자. 안 돼. 나 갈 수 없어. 클라라가 있는 동안은 내가 곁에서 있어줘야 돼. 하지만 언젠가는 클라라도 함께 갈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이디는 그렇게 말을 하며 염소들 틈을 헤치고 클라라에게 달려갔습니다. 피터는 두 주먹을 치켜들고 휠체어를 뒤집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염소들이 우르르 앞으로 달려갑니다. 피터는 달려가는 염소 뒤를 따라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할머니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클라라를 산 위에 혼자 남겨두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매일 편지를 보내라고 클라라와 하이디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오두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꼭 집 안에 들어가서 써야 하니? 클라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바람의 차가운 기온은 어느덧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작은 벌레들이 붕붕 즐겁게 날아다녔습니다. 높은 바위산과 눈 아래에 펼쳐진 골짜기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은 가끔씩 피터의 즐거운 고함 소리를 이곳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위산까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염소덫과 치즈를 가지고 나와 점심 식사는 밖에서 했습니다. 낮 동안은 클라라도 밖에 있는 것이 좋을 게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에는 전나무 그늘에서 클라라가 들려주는 프랑크푸르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가 나무 아래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자 나무에서 새들이 자기들도 끼워달라는 듯 요란하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염소들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맨 뒤에서 따라오는 피터는 여전히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피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피터를 보고 하이디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피터? 클라라도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쌀쌀맞은 표정으로 염소들을 따라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도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방람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녹색 생활을 함께 영유하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가꿔가자. 2019년 4월 28일. 존경하는 각국 원수 여러분, 정부 순회자 및 령부인 여러분, 존경하는 국제방람회기구 사무총장과 국제원의 생산자협회 회장, 존경하는 각국 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봄빛이 무르녹는 강산 수려하기 그지없고 솔솔 부는 봄바람에 꽃향기 그윽하네 라는 시구가 떠오릅니다. 과의 용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북경 세계 원외 방람원은 대자연의 산수와 어울리는

0: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방람원이 보여주는 녹색 발전의 리념이 세계 곳곳에 널리 전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아름다운 중화의 대지는 중화민족이 생존하고 발전해온 삶의 터전입니다. 이 대지는 5천여 년 동안 중화민족의 찬란한 문명을 배태하면서 천인 하빌이라는 중화민족의 숭고한 추구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태문명 건설을 이미 중국 국가 발전의 총체적 구도에 포함시켰으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중국인민이 바라는 분투 목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은 이미 쾌속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에 힘입어 보다 맑은 하늘과 보다 푸른 산, 보다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세인들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생태가 번영하면 문명도 번영하고 생태가 쇠퇴하면 문명도 쇠퇴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 전례 없는 물질적 부를 이루었지만 만회할 수 없는 생태 파괴도 초래했습니다. 닭 잡아 알 먹고 늦말려 고기 잡는 식의 발전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녹색 발전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밤하늘을 바라보면 뭇별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전 인류가 생존하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목숨을 아끼듯이 생태 환경을 아끼면서 생태 문명의 기반을 함께 다시고 녹색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첩첩 이어진 산과 숲이 녹음으로 물들고 푸른 초원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 풍기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는 사람들에게 미적 향수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대자연을 무질서하게 개발하고 마구 략탈한다면 인류는 대자연으로부터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게 되지만 함량하게 이용하고 우호적으로 보호한다면 대자연으로부터 호한 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보면 저것도 나쁘지 않다고만 답할 뿐 명확하게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고 계속 두루뭉실하게만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의 연령과 일정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뚜렷한 의견이 없으니 논의가 쉽게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리의 분위기는 점점 답답해져 갔습니다. 모두 각자의 생각은 있지만 확고한 의견이 없다 보니 결론을 내리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한번 각자의 우선순위를 차분하게 이야기 나누고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장소를 좁혀나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두루뭉실한 대답은 편해 보이지만 함께 무언가를 정할 때는 의견 정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두루뭉실이입니다. 말이나 행동, 태도 등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똑똑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확고한 의견을 내지 않고 흐릿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말하는 표현으로 두루뭉실하게 대답하다와 같이 씁니다. 단순히 망설이는 것을 넘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한 태도를 나타냅니다. 두루뭉실이에는 또 날카롭게 모나지도 않고 아주 둥글지도 않게 그저 동그스름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집안 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물건들을 꺼내 정리하던 중 낡은 나무 장막이 이렇게 나무의 형태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니 옛 추억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처럼 두루뭉실이는 하나의 단어로 사람의 애매한 태도와 사물의 부드러운 형태를 각각 표현합니다. 앞으로 어정쩡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거나 각이 없고 동그스름한 물건을 만날 때 오늘 배운 두루뭉실이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0: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사람을 만났을 때 첫인상이 주는 느낌은 아주 중요합니다. 오관이 예쁘고 잘생긴 얼굴도 좋겠지만 깨끗하고 맑은 피부가 주는 인상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다들 본인의 피부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먼저 지성 피부의 분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지성 피부는 보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견해는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성 피부에서 분비되는 유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보습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관점은 틀렸습니다. 지성, 건성, 복합성 피부는 모두 피부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피부가 분비하는 유분은 주로 피부 표면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피부에 필요한 수분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피부의 유분과 수분은 두 가지 다른 시스템이며 유분이 많다고 해서 수분이 많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습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분이 부족한 지성 피부는 종종 더 많은 유분을 분비해 수분 부족을 보충하려고 시도하며 이는 모공을 막아 여드름 및 기타 피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습은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부분이며 효과적인 보습은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조절하고 피지선의 과잉 분비를 줄여 간접적으로 번들거림과 여드름의 발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성 피부의 막이라는 단어를 많이 접촉하게 됩니다. 그럼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아래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방은 나쁘다는 인식과 달리 잘만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g당 열량이 9칼로리인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지만 지방은 우리 몸이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각 세포의 기능을 돕고 몸속의 장기를 보호합니다. 지방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으로 나눕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어지면 포화 지방, 이중 결합이면 불포화 지방입니다. 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높아 실내 온도에서 대부분 고체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버터, 케이크, 아이스크림, 햄버거, 라면 등에 많습니다. 반면 불포화 지방은 녹는 점이 낮아 실온에서 액체 형태이며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등 푸른 생선, 멸치, 김 등에 풍부합니다. 단 코코넛유, 팜유, 마가린 등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화 지방이 많습니다. 일명 나쁜 지방으로 알려진 포화 지방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 100만 명, 사망자 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포화 지방이 심장병과 암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 연구 결과 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인지장애 위험성도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과 달리 심혈관 질환과 두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하는 역할을 해 각종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기준 전체 에너지의 7% 미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 포화 지방은 140칼로리 이내로 섭취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방의 적정 비율은 총 에너지의 15에서 30%입니다. 포화 지방은 줄이고 불포화 지방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미국 건강 의료 매체 헬스라인 등에 따르면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에는 식물성 기름으로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등이 있고 견과류 및 씨앗류는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씨 등이 있고 생선류에는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멸치 등 등푸른 생선과 과일로는 아보카도 등이 있습니다. 그럼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화학적 구조입니다. 포화지방은 모든 탄소 원자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으며, 불포화지방은 이중결합을 포함해 일부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지 않습니다. 상태를 보면 포화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불포화지방은 상온에서 액체류입니다. 건강에 주는 영향을 보면 포화지방은 과도한 섭취 시 심장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불포화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다음 불포화지방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먼저 단일 불포화지방입니다. 한 개의 이중 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예컨대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으로는 두개 이상의 이중 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주로 생선 기름, 호두, 아마씨유 등에 포함됩니다.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포화 지방은 모두 나쁠까요? 네, 포화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과도한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지나치게 가공된 지방은 건강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생활정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 편집과 진행의 박성국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9월 10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병오년 7월 스마흐르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재서 록화민화 3년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정밀화 관리 보호와 정품화 조성을 통해 생태 바탕을 지속적으로 빛내고 있습니다. 고3 휴가 기간 우리시 문화관광시장 열기가 후끈한 바 관광객 42만 7,100명을 접대했습니다. 우리시에서 근제로 탄소 공장 표준 참관 및 포장업종 수급 협력 추진회를 개최했습니다. 아래 상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연간 우리시는 녹색 발전 리념을 깊이 실천하고 연결 녹화 미화 행동을 도시 품질을 높이고 문화관광 융합에 힘을 실으며 민생 복지를 증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아 도시 녹화의 량적 증가와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추진했습니다. 올해 전시는 3년간의 건설 성과를 공고히 하는 토대에서 건설과 관리 보호를 함께 중시하고 로컬 증대와 질적 향상을 병행하며 정밀화 관리 보호와 정품화 조성을 통해 생태 바탕을 지속적으로 빛냄으로써 도시 고품질 발전에 든든한 녹색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2012년 10월 연길 로컬 미화 행동이 가동된 이래 우리 시는 1년의 돌파, 2년의 새 모습, 3년의 큰 변화 목표를 확정하고 도시 로컬화와 문화 관광 융합, 민생 개선을 총괄적으로 추진했습니다. 3년간 각종 교목 5만 6천여 그루, 화훼와 잔디 20만여 평방미터를 루계로 식재하고 녹지 78헥타리를 새로 늘였습니다. 전반적인 녹화 지표는 교목 식재 기획량의 한 배를 초과 완수했습니다. 동시에 소화원, 성곽만, 문관원 등 24곳의 생태 공원을 중점적으로 조성하고 모아산 유원지, 영빈 광장, 조양 유원지 등 34곳의 유원지와 광장을 보완 승격해 품질 좋고 살기 좋은 도시, 다채롭고 관광하기 좋은 도시, 활력 넘치고 창업하기 좋은 도시가 연길의 아름다운 명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올해 전시 로컬 사업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향상과 양적 증가 병행으로 전환했습니다. 층차가 풍부하고 계절 특색이 뚜렷하며 민족 특색을 살린다는 원칙에 따라 거리 로컬 배치를 최적화하고 관상용 단풍 수종과 개화 기간이 긴 화훼를 늘렸으며 교차로 버스 정류장, 교량 량측 등 절점 경관을 정성껏 조성해 사계절마다 볼거리가 있도록 했습니다. 서쪽 고속도로 입구, 소시장 거리, 연북로, 군민로, 우이로, 건공거리 등 중점 거리에는 차별화된 승격 개조를 실시하고 유휴지와 자투리 땅을 대상으로 틈새마다 로컬화하고 빈 공간에 녹색을 도하는 방식으로 로컬화를 추진했으며 작은 거리와 골목의 녹지를 정밀하게 정돈해 로출지와 결주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밀화 관리 보호 면에서 우리시는 적지적록 원칙을 견지하고 본지 기호와 민족 특색에 결부해 묘목 관리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교목은 묘목 고정, 병충해 예방 퇴치, 방한 방독, 마른 가지 정리를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관목은 조형 전지를 강화해 층차가 분명하도록 유지했습니다. 화훼는 계절에 따라 교체하고 차수별로 갱신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며 잔디는 물주기와 비료 주기를 강화하고 로출된 지대는 제때 보식했습니다. 현재까지 루계로 교목 약 3만 3천여 그루, 관목구 4,200여 그루, 색대 135만여 평방미터, 잔디 200만여 평방미터를 전제했고 제초 면적은 40만여 평방미터에 달했습니다. 녹지 3만 9천여 평방미터를 정비하고 잡초와 잔물 14만 2천여 평방미터를 제거했습니다. 병충해 예방 퇴치에서는 루계로 희석약재 580여 만 톤을 분모하고 6,785그루의 인공천공 약물 주입을 실시했습니다. 연간 대면적 병충해가 발생하지 않아 로컬 성과를 효과적으로 공고히 했으며 도시 생태 환경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근일 북산가두에서는 제21회 민족단결 이웃 문화 활동을 개최하고 문화 공연, 모범 표창, 민속 체험, 주제 전시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여러 민족 군중들이 서로 단결하고 서로 돕는 량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민족 주민 대표, 군인, 경찰, 자원봉사자, 애심 기업가 등 100여 명이 단산 광장에 모였습니다. 부시장 장준걸이 활동의 정식 가동을 선포했습니다. 활동에서는 북산가두가 자체 창작한 주제가 행복북산 이웃절이 처음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노래는 이웃들이 오랜 기간 쌓아온 따뜻한 정서를 담아 골목의 생활 정취와 이웃 간의 따뜻한 정, 민족 단결의 정서를 선율에 녹여내 주민들의 강한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어 기악 합주 나와 나의 조국, 독창 아리랑, 붉은 태양 변강 비춘회 등 다채로운 종목이 륜번으로 펼쳐졌습니다. 표창 대회에서는 애심 어머니, 애심 아버지, 애심 군인 아들, 우수 자원봉사자, 애심 기업가 등 우수 모범들에게 이웃 선행 기념시장을 수여함으로써 오랜 기간 관할 구역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사랑과 담당으로 이웃을 지키며 삶의 터전을 따뜻하게 해온 이들의 선행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찰떡으로 한 마음 모으고 여러 민족 이웃 화목토모 조선족 찰떡 체험 환절에서는 여러 민족 주민 대표들이 둥글게 둘러서 함께 떡매를 들고 찹쌀을 찧었으며 구수한 쌀향기가 퍼지고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람데 따르면 북산가두 이웃절은 2006년에 창설된 이래 처음에 소규모 사회구역 친목 활동에서 점차 전가두

또 12개 사회 구역에 전역 적용되고 25만 명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특색 브랜드 활동으로 발전했습니다. 21년 동안 북산 가두는 시종 이웃 간 친목, 서로 돕기, 단결 화목을 목표로 여러 민족 군중들이 더 자주 래往하고 더 많이 교류하며 더 많이 서로 돕도록 추진해 왔는 바 갈수록 많은 낯선 이웃이 가까운 화목한 이웃으로 변했고 짙은 이웃 간의 정은 여러 민족 군중들의 한 집안 식구와 같은 깊은 정으로 쌓였습니다. 올해 구상 기간 우리 시에서는 다채로운 문화관광 활동을 준비했습니다. 풍부한 활동과 활발한 소비는 눈에 띄는 문화관광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9월 2일부터 6일까지 전시적으로 국내외 관광객 약 42만 7,100명을 접대해 동기 대비 23.6% 증가했고, 관광 종합 수입은 6억 4,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8.07% 증가했습니다. 중국 조선족 민속원은 연기를 찾은 관광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인기 명소입니다. 원내에서는 민속 전시 공연이 상시적으로 펼쳐지고 무형 문화재의 생생한 전시를 통해 전통 문화를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민족 복장을 차려입고 원내를 거닐며 조선족 민속 풍정을 몰입식으로 체험했고 곳곳마다 인파가 몰려 매우 북적였습니다. 연길 공룡왕국 리조트의 열기도 휴가 기간 지속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관광지는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야간 문화관광 내용을 풍부히 했으며 야광 꽃차 순회, 수막 조명쇼, 주제 공연 등 다채로운 활동이 연이어 펼쳐졌습니다. 낮에는 다양한 놀이 시설이 즐거움을 더하고 밤에는 화려한 불빛이 빛나면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음으로써 놀이 체험과 야경 관람을 함께 즐길 수 있어 광범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풍부한 관광 체험을 제공했습니다. 거리 역시 명절 분위기가 짙었습니다. 다채로운 다채로운 관광객들이 연길의 가을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끼도록 했습니다. 양광 에너지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경력이 풍부한 저탄소 전문가팀이 참가기업의 실제 생산 상황을 겨냥해 1대1 심층 진단과 자문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별로 전문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제 시달 가능한 저탄소 전환 경로를 맞춤형으로 제정했습니다. 참관이 끝난 뒤 시공업 및 정보화국은 쌍탄소 목표 아래 해민기업 지원 정책과 녹색 공장 신청의 핵심 요구 및 절차를

로면도 청소해 원상 복구했습니다. 아랍은행에 따르면 일부 폐품 회수정은 심사 비준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영업 위치를 변경해 회수정을 도시 주간선 도로와 보행 통로량 측에 설치했습니다. 이는 통행 공간을 점유해 보행자들이 자동차 도로로 우회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차량의 통행 시야도 방해해 교통안전 우환을 초래했습니다. 주변 산물의 무질서한 적치도 도시 환경 위생 면모를 훼손했습니다. 시도시관리행정지법국은 사전에 각 관할구역 중대를 조직해 전면적인 조사 검사를 전개하고 도로 점유 문제가 있는 회수정 경영자들에게 법에 따라 법률 문서를 송달했습니다. 또한 도시관리 관련 법규를 선전하고 당사자들이 기한 내에 자체로 옮겨 정돈하도록 독촉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록 정돈을 마치지 않았거나 도로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은 회수정에 대해서는 지법 부문이 법에 따라 전면 역량을 조직해 집중 철거와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정돈하는 곳마다 통행이 원활해지도록 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목요일 중국 전통 명절 이야기 함께 배워가는 시간입니다. 함께 할 지련정 선생님이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백로에 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로는 24절기의 15번째 절기로 1년 중 밤과 낮의 기온차가 가장 큰 시기랍니다. 시간은 바로 9월 7일, 8일 혹은 9일경인데요. 백로가 지나면 날씨가 차츰 추워지는데 낮의 기온은 여전히 높지만 밤의 기온이 신속히 떨어져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이슬로 응거될 수 있습니다. 룡룡한 이슬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을 뿌리고요. 백로가 되면 화북지구는 점차 가을에 접어들지만 일부 남방지구에서는 여전히 날이 흐리고 소나기가 내리기도 한답니다. 기러기와 제비가 날아갑니다. 무새들이 모기를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철새들이 서둘러 남방으로 날아갈 때 까치, 참새, 까마귀와 같은 모물새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갖가지 식물의 씨앗을 저장하면서 겨울나의 준비를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1년 내내 아무데도 가지 않고 원자리에 있으면서 새로 간 두터운 겨울 깃털과 식물의 열매, 씨앗 등 음식으로 추운 겨울을 난답니다. 대추가 익기 시작합니다. 백로가 되면 대추가 익는데요. 붉은 대추는 수많은 초롱처럼 나무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대나무 장대로 나무가지를 살짝 건드리면 익은 대추가 떨어지는데요. 그러면 사람들은 떨어진 대추를 큰 광주리에 주워 담기도 한답니다. 백로가 되면 기화꽃이 핍니다. 나무가

가득 피어난 다망색의 꽃송이에서는 풍기는 짙은 향기는 부드럽고 향기로워서 저도 모르게 짙은 개화 향기를 풍기는 개화 꽃독을 떠올리게 한답니다. 친구들 풍습과 농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백로가 되면 허다한 지방에서는 고구마를 먹는데 사람들은 백로에 고구마를 먹으면 건강에 이롭다고 생각합니다. 강남 지구에서는 백로에 백로차 이 채집한 차를 마시는데요. 이때의 차는 일종 특이한 향기를 풍기기도 합니다. 복주일 때에는 백로에 룡관을 먹는다는 설법이 있는데요. 백로 전후의 룡관은 크고 맛이 달며 또 좋기 때문에 이때 룡관을 먹는 것은 더없이 즐거운 일이라고 합니다. 목화를 따기도 합니다. 백로, 추부는 목화 따기 좋은 시절이야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때 목화밭에서는 잘 여문 달래가 터지면서 눈처럼 하얗고 부드러운 목화가 피어납니다. 그러면 목화를 딸수 있는데요. 화창한 날 목화농들은 허리에 목화를 담은 큰 주머니를 띠고 장갑을 끼고 목화를 따기 시작합니다. 손목에 조금 힘을 주어서 목화를 따서 큰 주머니에 넣는데요. 목화농들은 껍질이 있는 목화를 햇볕에 널어 말린 다음 목화를 주워 다시 이 목화수 소매에 팔기도 한답니다. 연후 1년의 가공을 거쳐 방적을 하고 천을 짜거나 솜니불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은 목화를 떠날 수가 없다네요. 친구들, 여기서 소상씩 함께 배워볼까요? 하얀 목화는 이름에 화자가 들어가지만 사실 그것은 꽃이 아니랍니다. 목화의 진짜 꽃은 갓 피어났을 때 하얀색이다가 차츰 연한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 뒤로는 붉은색이다가 다시 붉은 자주색으로 변하고 나중에는 갈색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지면 타원형의 열매인 다래가 열리기도 하는데요. 다래는 잘 여물면 자기절로 터지며 또 씨앗 표피의 섬유가 밖으로 뻗으면서 하얀 솜털이 형성되는데 이것이 바로 목화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살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칙을 잘 지켜야 합니다. 아파트 생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소음과 진동입니다. 아무리 견고하고 튼튼하게 잘 지은 아파트라 해도 소음과 진동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5층에서 아이들이 뛰어다니면 아래층에 심한 진동이 전해지는데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5층에서 우당탕하고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다면, 그리고 그 소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층에 사는 사람들은 시끄러워 잠도 못 자고 고통에 시달려야 할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여름철에는 특히 소음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자기 집에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음악을 틀어놓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면 곤란하겠지요. 그렇게 하면 온 아파트 단지가 떠나갈 듯 시끄러워질 수도 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는 되도록 음악을 틀어놓거나 노래를 부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고, 텔레비전 소리도 적당히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모두 잠든 밤에는 또 이 시간 작은 소리도 크게 울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노래를 부르며 즐겨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에는 창문을 꼭 닫고 소리를 조금 조절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좋고요. 아파트에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마다 상황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잔디밭과 화원을 꾸려져 있는 것이 보통이고, 어떤 아파트에는 놀이터와 운동시설까지 갖추어져 있고, 요즘엔 엘리베이터에서 주차장까지 갖춰진 고층 아파트들도 참 많이 일떠서고 있지요. 네, 이러한 시설물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쓰도록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저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잔디밭을 밟지 말고 꽃을 꺾지 말고, 또 운동시설이나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잘 따져보아서 남에게 실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친구들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복도나 층계를 오르내릴 때 발소리를 죽여서 조용히 다녀야 하고, 이웃들과 만났을 때에는 인사를 잘 해야 하고요. 네, 오늘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이 아쉽지만 약속된 시간이 돌아왔네요. 저희는 여기서 마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준 모든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친구들 안녕히 계세요.

0: 예쁜 세상, 아이들 세상의 문을 여기서 닫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1: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연길의 삶은 어떠할까요?
2: 인파로 붐비는 수상시장에서는 순대, 찰떡 등 전통 음식들이 입맛을 자극합니다.
1: 민속원에서는 조선족 전통 복장의 왕자와 공주가 되어 조선족 전통 가옥에서 이색적인 예의 풍정을 체험합니다.
2: 공룡왕국에서는 백악기 시대로 거슬러가 공룡에 대해 배우고 체험하는 동시에 테마 놀이 공연도 즐깁니다.
1: 곳곳의 감각적인 커피숍에서는 은은한 커피 향 속에서 여유를 느낍니다.
2: 삶이 머무는 곳 연길, 직접 체험하고 감수하면서 그 일원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주석이 영국 버넘 수상과 통화했습니다.
0: 리강 총리가 공문 제21차 주재학습을 주재했습니다.
1: 중공중앙정치국 정설상 상무위원이 전국 교재사업회의에 참석해 연설했습니다.
0: 한종 부주석이 제26회 중국국제투자무역상담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했습니다.
1: 미군이 하르크섬 인근의 이란 목표물을 타격하고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 항구의 요조선을 공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0: 뉴스이어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습근평 국가수석이 9월 8일 전에 요청용에 영국 버넘 수상과 통화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버넘 수상의 취임을 축하하고 나서 중국과 영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비록 사회 제도와 국정이 다르지만 공동리익이 의견 상위보다 크다고 비했습니다. 쌍방은 반드시 상호 존중과 상호 신뢰를 증강하고 의견 상의를 넘어서 공통점을 찾고 차이점을 보존하며 호의 협력의 파이를 더 크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이 진력하고 있는 양국 정부는 우세를 상호 보완하고 상호 조력할 수 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기간 중국은 교육, 의료, 금융 분야에서 대외 개방을 한층도 확대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에서 협력 예비가 있는 분야입니다. 중국과 영국은 모두 과학기술 대국으로서 풍부한 교류, 문화, 체육 등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양국은 개방적, 전반적 의식을 유지하고 제 분야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영국이 중국 투자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길 바랍니다.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이자 세계 주요 경제체인 중국과 영국은 모두 다자주의 개방무역을 지지하고 유엔의 핵심 지위를 수호하며 유엔 20개국 그룹, 세계무역기구 등 구도 내에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평등하고 질서 있는 세계 다극화와 포용적, 상생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버넘 수상은 이에 찬성하며 장기간 맨체스터시 시장을 지내면서 중국과 단행간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해왔다고 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이 2015년에 영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맨체스터를 찾아 쌍무 교류와 협력 추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국은 중국에 대한 정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양국 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 동반적 관계를 확고부동하게 발전시킬 것입니다. 영국은 중국과 함께 고위층 왕래를 전개하고 제분야 협력을 추진하며 인문 교류를 강화해 양자 관계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회복시키고

0: 양국 인민에게 더 큰 복지를 마련하기 위해 힘달 것입니다. 대만 문제에 대한 영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면 불안정하고 복잡한 국제 정치하에서 유엔 안전보상리사회 상임리사국인 영국과 중국은 대화를 통해 국제 초점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 등 글로벌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세계의 안정과 번영을 공동 수호해야 합니다. 번영 수상은 중국이 소장 기롱의 산사태재해를 효율적이고 유력하게 대응할 것을 높이 평가하며 산사태 영향을 받은 영국 공무원에 대한 지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1: 국무원이 9월 8일 도시 재생을 고품질적으로 추진하고 도시의 내포적 발전을 촉진하자를 둘러싸고 제21차 주제학습을 진행했습니다. 주제학습을 주재할 때 국무원 리강 총리는 도시 재생 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한 지시정신과 당중앙의 관련 결책과 포치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재생 모식을 건립하고 도시 구조 최적화, 기능 완비, 문화적 맥락 전승, 품질 격상을 추진해 고품질 발전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수요를 더 잘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도시계획학회 리사장 양보군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국무원 부총리인 정설상 하립봉, 국무위원인 오정룡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설명과 교류 발언을 청취한 후 리강 총리는 실천 과정에 도시 발전 법칙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고 인간 본위 그리고 고품질적으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인민 도시의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가장 좋은 자원을 인민에게 돌리며 개조 공간, 생태 자원 활성화 등을 우선적으로 민생 수요에 돌려야 합니다. 대중들의 시급하고 어려우며 걱정하고 기대하는 적 공정으로서 반드시 통괄적 조류를 강화하고 강대한 함력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투입 강도를 높이고 요소 자원의 보장을 강화하며 중대 공사와 프로젝트 건설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장 역량의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하고
0: 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의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고 관찰하며 교육의 정치 속성, 인민 속성, 전략 속성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높은 정치적 책임감과 역사적 사명감으로 교제 사업을 한층 더 강화하고 개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의 고품질의 교제 체계를 다그쳐 구축하고 교육 강국 건설을 위해 버팀목을 제공해야 합니다. 정설상 부총리는 교제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지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정확한 정치 방향과 가치 방향을 확고히 파악하고 당의 교육 방침이 교제 건설의 재분해에 관철되고 실시 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덕 품성을 기르고 인재를 양성하는 근본 임무를 둘러싸고 당의 혁신 이론이 수업과 교재에서 구현되도록 촉진하며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정신력을 키우고 인재를 양성하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합니다. 시대의 요구에 도달 적응하고 철학과 사회과학의 자주적 지식체계와 독창성 교재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기초교육, 직업교육, 대학교육의 교재 건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 기반을 다지고 정신력을 키우며 지혜를 쌓고 재능을 키우는 정품 교재를 내놓아야 합니다. 교재의 편찬과 출판, 관리를 엄격히 하고 교재의 선택과 사용을 규범화하며 여론 인도 사업을 잘하고 교재 사업의 관리 효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론 연구와 인재대우 건설을 강화하고 정책 지지와 법치 보장을 보완하며 교재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교육부, 중앙선전부, 공업정부하부, 절강성, 북경대학 관계자와 교원 대표들이 교류 발언을 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8일 오전 복건성 하문에서 제26회 중국 국제투자무역 상담회 개막식에 참석하고 축사했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습근평 주석이 수차나 언급한 것처럼 중국은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고부동하게 확대하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와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있습니다. 당면 세계가 새로운 불안정과 변혁기에 들어섰지만 개방과 협력의 역사적 대세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투자 상담회는 량방향 투자를 확대하고 글로벌 발전을 공동 촉진하는 항구한 주제로서 그 현실적 의의가 더 돋보입니다. 한정 부주석은 세 가지 건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각국의 기업이 중국의 개방 발전 기회를 파악하고 중국 시장에 지속적으로 뿌리를 내리며 협력 상생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하길 바랍니다. 둘째, 글로벌 개방 혁신 생태를 공동 구축하고 수호하며 혁신과 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서둘러 육성해야 합니다. 셋째, 글로벌 산업 사슬과 공급 사슬이 더 안정적이고 원활하며 포용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하고 다자 간 무역 체제를 공동 수호해야 합니다. 유엔 무역발전회의 사무총장 대헨 모레노, 사우디아라비아 투자부 차관보 무바라크, 세르비아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 메사 로비치, 캄보지아 부총리 겸 발전 리사회 제1

0: 잘 활용하고 상담과 접목을 강화하며 양방향 투자 협력을 심화하도록 격려했습니다. 7일 오후 한정 부주석은 투자 상담회에 참석한 다국적 기업과 외국 상공협회 대표들을 접견하고 경제 글로벌화는 막을 수 없고 다국적 기업은 중국의 초대 규모 시장과 신질 생산력 발전이 제공하는 광활한 기회를 다잡고 신심을 다지고 중국에 투자하며 호혜 상생을 실현하길 바란다고 표했습니다.
1: 시관 총수가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이 동기 대비 17.6% 증가한 34조 7,800억 원을 기록하면서 빠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관 총수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화물 무역 수출은 14.6%, 수입은 22%를 증가했습니다. 8월 한달 동안 화물 무역 수출입 총액은 4조 6천억 원으로 19% 늘었습니다. 그중 수출은 18.6%, 수입은 21.7% 증가했습니다. 중국과 아시아는 서로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서 그 주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와 유럽 동맹 간 무역 총액은 8.1%, 무역 간 무역 총액은 1.3%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 국가 간 수출입 총액은 17조 7,400억 원으로 15.9% 늘었습니다. 우리나라와 112개 국가와 지역 간 수출입은 모두 증가세를 보였고, 지난해 동기 대비 증가한 국가와 지역은 17개입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대무역 수치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민영기업 수출입액은 17.6% 증가한 19조 7,900억 원, 전체 수출입 총액의 56.9%를 차지했습니다. 외상 투자 기업의 수출입액은 10조 1,500억 원으로 18.1% 증가했고, 국유기업 수출입액은 4조 7,700억 원으로 16분야에서도 제품 구조가 신기술, 지능형, 녹색 방향으로 변화하는 특징이 뚜렷하며 우리나라 수출입
0: 참가상 김지혜는 최초로 공개하는 머리 착용형 지능 장치를 선보였습니다. 관련 장비는 간편한 방식으로 로봇의 데이터를 수집해 줌으로써 로봇의 두뇌를 더 총명하게 만들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림지혜는 이번 교육회를 계기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기회가 더 많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교육회는 처음으로 조제 전시 핵심 구역에 중국 서비스 전시구를 설치해 각지 서비스 무역 분야의 혁신 성과와 전형적 사례를 선보입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여러 특별 전시에 해외 진출 서비스 특별 구역을 설치하고 해외 진출 서비스 홍보 현장 시연구를 구축해 기업의 해외 진출에 원스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올해는 중국 로농 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입니다. 중앙 선전부가 조치한 장정 종치를 이어받아 부흥예로 정해서 힘차게 나아가자 장정기를 재답사 주재 취재 활동이 9월 8일 강서 오도현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취재로서는 당시 홍군 제1방면군이 걸었던 길을 중심으로 홍군 제2방면군, 홍군 제4방면군, 홍군 제25군의 행진로선을 함께 거래했으며 강서, 복건, 광동, 호남, 광서, 귀조, 중경, 운남, 사천, 청해, 감숙, 하남, 호부, 룡하, 섬서 등 15개 성과 자치구 직하시를 포괄했습니다. 이번 취재 활동은 홍실 역사사원을 깊이 발굴하고 홍군 장정의 고난과 영광의 장엄한 료장을 되새기며 90년간 장정 연순에서 일어난 거대한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광범한 간부 대중들이 위대한 장정 정신을 계승하고 발행하며 신시대 장정의 길을 잘 걷도록 인도하는 데그 취지를 두었습니다. 이번 취재 활동에 대해 중앙방송총국 기자 장등빈은 장정예트의 천지개벽의 변화에서 신시대 부흥의 길에서 일어나는 분투 이야기까지 취재팀은 일선에 모를 박고 이야기를 서술하기 위해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재답사 활동은 언론인의 전파력, 인도력,

0: 영향도 공신력을 증강하고 방송인의 초심과 사명을 다지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1: 장정은 인류 사상 위대한 기적이자 중화민족 사회에 깊이 새겨진 장엄한 서사시입니다. 위대한 장정 정신은 일찍이 중화민족의 정신적 혈맥에 스며들었습니다. 계열보도 장정 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새 로정으로는 장정의 발자취를 따라 혁명시대 홍군이 난관을 돌파하며 보여준 철혈의 기계를 되돌아보고 세대별로 이어지는 중화 아들딸들의 분투의 시대적 찬가를 들려줍니다. 오늘은 중앙홍군 장정의 집결 출발지인 강서로 가보겠습니다. 1934년 가을 강서 감주 우도 강변에서 인류 사상 가장 비장한 원정이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8만 6천 명의 생명이 이곳에 집결했습니다. 해가 지면 감주 우도현 우도 강변의 장정 대극장에서 대형 홍색 관광문화 서사 공연 장정 첫 도하가 감동적으로 펼쳐집니다. 92년 전 8만 6천여 명 홍군이 우도에 모여 2만 5천리 장정길에 올랐습니다. 우도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 감주 신풍현입니다. 1934년 10월 하순 홍삼병团 제4사가 선두 부대로 신전진 백석촌에 진입해 주왕홍군 장정의 첫 전투인 백석전투를 치르고 만리 장정의 첫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신풍현 사지 살날에 감남 로혁명 근거지는 홍색 혈맥을 26년 상반기 강서성 지역 총 생산액은 1조 8,037억 9천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 성장하고 고도기술 제조업은 9.2%, 장비 제조업은 8% 증가해 고품질 발전에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감주 신풍현의 한 리튬 배터리 장비 제조기업 생산 라인에서는 립체 창고, 고속 물류 라인 등 스마트 단말 제품이 생산되어
0: 의료보상국 등 7개 부문이 9월 8일 합동으로 통지를 발표하고 요양 고용자, 농민 노무자, 신규 고용 형태 종사자의 기본 의료보험 가입 질적 개선 특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특별행동은 약 3년간의 시간을 들여 요양 고용자 등을 대상으로 기본 의료보험, 특히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를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특별행동은 유엔 고용자, 농민 노무자, 신규 고용 형태 종사자들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겪는 어려움에 대응하고 신규 고용 형태 특성에 맞는 가입과 납부 모델을 마련하게 됩니다. 유엔 고용자의 경우 납부 기준액을 합리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유엔 고용자 등 직장 의료보험 가입 기간은 월별로 누적이 가능하며 12개월이 채워지면 1년으로 계산됩니다. 중국 노동사회보장과학연구원 의료보장간호보장연구실 조용부연구원은 가입문턱을 낮추고 납부기제의 유연성을 강화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며 유엔 고용자가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할 경우 통합조달 단독 가입부터 시작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안정적으로 배정을 받는 신규 고용 형태 종사자의 직장 의료보험 가입에 대해 개인 납부 플러스 플랫폼 보조나 단위 지원 방식의 사회보험 납부를 하도록 플랫폼 기업에 요청하고 여건이 성숙되면 점진적으로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1: 중공조항의 비준을 받아 조항규율검사위원회 국가감찰위원회가 제20기 조항위원이자 응급관리부 전 당위원회 서기이며 부장이었던 왕상희의 중대 규율법률 위반 문제를 립건 심사하고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왕상희는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초심과 사명을 저버렸으며 조항 파랑규정 정신을 무시하고 규정을 어겨 뇌물성 금품을 받고 공정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접대를 받았으며 공금으로 지불되는 연회에 불법 참석했습니다. 조직 원칙을 위반해 간부 승진과 임용 업무에서 타인에게 부당 이익을 주었고 청렴의 최저선을 무시하고 직무 영향력으로 특정 관계인의 영업 활동에 이익을 챙겨주었습니다.

0: 규율 법률의 최저선을 전혀 지키지 않고 공권력을 사익 도구로 전락시켜 직무상 편의로 타인의 공사 프로젝트 수주, 승진 등을 돕고 그에게 부정 재물을 불법 수수했습니다. 왕상희는 당의 조직규율, 청렴규율, 생활규율을 중대히 위반하고 중대 직무위법을 구성했으며 뇌물수수 범죄 혐의가 있고 18차 당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고 계속 비리를 저질러 성질이 중대하고 영향이 악랄함으로 엄중하게 처분합니다. 중국 공산당 규율 처분 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정무 처분법 등에 따라 중앙규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의 회의 검토 이후 정치국 회의에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 왕상희에게 당적 박탈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가감찰위원회는 왕상희에게 공직 박탈 처분을 내리며 당 20차 대표대회 대표 자격을 종료하고 규율 법률 위반 수익을 몰수하며 범죄 혐의 사안을 검찰에 이송해 법에 따라 심사하고 기소하며 관련 재물도 함께 넘기기로 했습니다. 당적 박탈 처분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추인하기로 했습니다.
1: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인민폐 다국 지불 시스템이 8일 외자 은행 11곳과 직접 참여자 가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처음 루완다, 터키,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를 포괄하면서 국경 간 인민폐 지급 시스템의 글로벌 서비스 능력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시스템에 가입한 국가와 지역은 133개, 업무가 가능한 국가와 지역은 192곳입니다.
0: 제15회 중국 지식재산권 연차회의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향한과 옴은 대만을 제외한 국내 유효 발명 특허 보유량은 566만 7천 건입니다. 올 상반기 기준 전략적 신흥산업의 유효 발명 특허는 174만 6천 건, 만 명당 고부가가치 발명 특허 보유량은 16.8건입니다.
1: 시장감독관리총국이 8일 안심소비주체 육성사업을 전면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육성 대상은 독립영업상가 그리고 여럿상가가 모여 형성한 소비구역 등두 가지령으로 나뉩니다. 2030년까지 국내에서 안심소비 집중구를 5,000개 이상 조성하고 소비
2: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총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보도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기회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교자 한 그릇에서 중국 영화 한 편까지 끊임없이 확장되는 중국 이집트 우정의 만남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독일 소비 전자 전시회로 본 중국 제조의 혁신과 도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팽이 좋아하는 전공 오늘은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3: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기원 1004년 남한 료나라는 황하기 절개 전주성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송진종에게 수도를 금릉으로 옮겨 료나라 군대를 피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곧 고무하에 송진종은 황을 건너 복성의 성문로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송나라 수십만 대군 속에서 우려와 같은 환호 소리가 터지면서 수십리 밖까지 멀리 퍼졌습니다. 송나라의 항전 결심이 이토록 완강한 것을 보고 려우나라 군대는

0: 어쩔 수 없이 송나라와 협의를 맺고 군대를 출세했습니다. 이 협의가 바로 중국사상 요명한 조년맹약입니다. 협의를 통해 송나라와 료나라는 전쟁을 무역으로 전환해 100년 이상 평화롭게 지냈고 두 나라 모두 번영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란 상생 국면은 바로 북송의 군주와 신하의 용기와 책임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시대의 자강불식 호덕재물로 되었습니다. 현재 중화 문명의 계수봉을 이어받은 우리 세대는 반드시 자강과 포용의 정신적 불씨와 중화민족의 변혁과 개방 정신을 이어받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택동 주석이 심은춘 설에서 언급한 풍류 인물을 꼽으려면 그래도 지금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봉만 교수님의 해석 감사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는 것이란 무엇이고 중국식 현대화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아주 명백히 밝혔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중국식 현대화는 방대한 인구 규모를 자랑하는 현대화입니다. 우리나라 14억 인구 전체가 현대화 사회로 매진해야 합니다. 그 규모는 기존 모든 발달국의 인구를 합친 총수를 초과하며 전례 없이 간과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발전 경로와 추진 방식도 필연적으로 자체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목표를 정의해서도 안 되거니와 낡은 것을 그대로 고수해서도 안 되며 역사적 인내심을 유지하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둘째, 중국식 현대화는 전체 인민이 함께 부유해지는 현대화입니다.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본질적인 요구입니다. 빈곤에서 벗어나 초요생활을 누리고 있는 한 노인에게 초요생활에 이어 다음 단계는 공동부유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데 원하시는 공동부유는 무엇이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노인은 주저함 없이 초요든 부유든 먹고 쓰는 것이 여전할 것이니 이로써 만족한다면 더 바라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모두가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럼 한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 감수로 풀이하고 싶습니다. 바로 가족감, 친근감, 동질감입니다. 공동부유는 단순히 물질적 차원의 향상일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상대적 느낌입니다. 우리는 계속해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소망을 실현하는 것을 현대화 건설의 출발점과 규결점으로 삼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힘써 수호하고 촉진하며 전체 인민의 공동부유를 힘써 추진하고 양극 분화를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셋째, 중국식 현대화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화입니다. 물질적 풍족과 정신적 풍요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근본적 요구입니다. 우리는 현대화의 물질적 기반을 꾸준히 쌓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한 물질적 조건을 탄탄하게 다지는 동시에 사회주의 선진 문화를 대대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중화 문명을 전승하며 물질의 전면적 풍요로움과 인간의 전면 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넷째,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입니다. 인간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자연과 생태 환경을 보호하며 생산이 발전하고 생활이 부유하며 생태가 양호한 문명 발전의 길을 견지하면서 중화 민족의 항구한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다섯째, 중국식 현대화는 평화 발전의 길을 따라 나아가는 현대화입니다. 중국은 일부 국가들이 전쟁, 식민, 약탈 등 방식을 통해 현대화를 실현한 옛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정확한 편, 진보하는 인류 문명의 편에 서서 평화, 발전, 협력, 상생의 기치를 높이 축혀들고 세계 평화와 발전을 확고히

0: 수호하는 과정에 자체 발전을 도모하고 자체 발전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수호할 것입니다.
1: 평화군인 스금뱅이 저하는 정고 제12부 역경을 이겨내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중국식 현대화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추진하자 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라기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중국, 이집트 우정의 만남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질 무렵 카이라 길거리의 음식점들이 점차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한 중국 식당에서는 갓 솥에서 나온 교자가 식탁에 오릅니다. 얇은 교자피가 소고기 속을 감싸고 뜨거운 김이 주름 사이로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이집트 손님이 젓가락으로 교자를 집어 소스에 찍어 조심스럽게 입에 넣습니다. 많은 현지인들에게 중국의 맛은 더 이상 낯선 미각적 체험이 아닙니다. 지금은 교자 국수, 샤브샤브에서부터 스크린 속의 중국 이야기, 교실 안의 중국어까지 한때는 멀게만 느껴졌던 중국 요소들이 조금씩 까이라 사람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 까이라에는 중국 식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식당은 중국 전통 조리법을 그대로 살리고 어떤 곳은 현지 입맛에 맞게 메뉴를 조정하기도 합니다. 중국의 맛은 단순히 그대로 옮겨온 것이 아니라 이집트 식문화와의 만남 속에서 새로운 표현을 찾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뿌리내릴 수 있는 문화란 결코 일방적인 수출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공통의 언어를 찾는 데 있습니다. 교자 한 점은 아주 작지만 그 속에는 문화 교류의 큰 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미각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는 일은 흔히 식탁 하나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혀끝에 중국이 첫 인상이었다면 대형 스크린 속 중국 이야기는 심화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올해 7월, 장안 까이라 영화 대화를 주제로 한 중국 영화주간이 까이라에서 열렸습니다. 상영된 중국 영화 7편은 중국 서부의 산천 풍경은 물론 평범한 사람들의 가정과 직장 생활 등을 담아내어 영화인 평론가, 대학생 등 200여 명의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얼마 전, 이집트 배우 셰리프가 중국 영화 용식당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에 출연한 경험을 이야기할 때 영화가 중국 이집트 문화 교류의 다리가 될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영화 제작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다른 나라의 문화와 생활 속으로 직접 들어가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인의 얼굴이 중국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까이라 관중들이 스크린 속의 희로애락에 공감할 때 문화 교류는 당신이 말하고 내가 듣는 관계에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들려주는 관계로 변합니다. 두 문명 고국 사이의 거리를 킬로미터로 재면 참으로 멀지만 리에라는 척도로 재면 아마도 스크린 한 장의 두께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중국어 수업이 까이라 대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중국 드라마에 빠져 중국어 고수가 되었고, 어떤 이는 중국 영화를 좋아하게 되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어떤 이는 중국 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하고, 또 어떤 이는 유구한 문명을 지니면서도 빠르게 발전해온 나라에 대한
0: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0: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수거 설명 시간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독일 소비 전자 전시 여러분 중국 제조의 혁신과 도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가 식재료를 관리하기 시작하고 로봇이 옷 정리를 시도하며 자동차가 스마트 단말기로 되고 원래 서로 독립적이던 가전제품들이 서로 협업하기 시작합니다. 2026년 베를린 국제소비전자전시회에서는 미래의 생활을 둘러싼 기술혁신이 전시회 전반을 관통하는 뚜렷한 주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9월 4일부터 8일까지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19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참가업체가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전시장 입구의 대형 광고부터

0: 핵심 전시 구역의 대형 부스, 그리고 제품 전시와 기술 교류 구간에 이르기까지 중국 기업들의 모습이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이처럼 밀집된 수련의 배후에는 중국 기업들이 제품과 기술에서부터 생태계와 브랜드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전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소비자 전자산업의 경쟁 구도가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선 제품이 점점 더 생활을 이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이얼 전시구역에서는 냉장고 한 대가 내부 식품의 종류와 수량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신선도 유지 방안을 자동으로 결정합니다. 하이얼그룹 중남유회사 책임자 조양은 기자에게 사용됩니다. 경동 최고전략관인 재정은 지금 회사는 하나의 디스플레이에서 하나의 생태계로 나아가는 것을 추진하면서 제품 공급업체에서 산업협력 동반자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추묵 전시구역은 마치 로봇 실험장처럼 보입니다. 복잡한 정원에서는 로봇 팔 잔디깎기가 경계를 인식하고 외골격 로봇은 인체의 움직임에 맞춰 실시간으로 조정되며 휴머노이드 지능형 로봇은 물류 분류에 활용됩니다. 또한 가정용 봉사 로봇은 일상생활 장면에 초점을 맞추어 의류 식별, 지능형 분류, 정밀 세탁부터 세탁 후 수납까지의 완전한 과정을 구현하려고 시도합니다. 소미 전시구역에서는 휴대폰, 가전, 로봇, 자동차가 전시체계 속에서 함께 선보여 현장에서 직접 볼 수 있는 제품 조합으로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전시회에 참가한 소미는 2027년에 독일 전기 자동차 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라면서 이미 독일 현지 판매업체와의 협력도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제품들의 미래감은 중국 소비자들에게는 아마 낯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처럼 서로 다른 산업을 아우르는 제품 조합을 아직 형성 중이라 기자가 독일 관객 안나 슈미트한테 이 제품들에 대해 이야기하자 이 기업 직원은 앞으로 정말 이렇게 쓸 수 있다면 정말 많은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품이 단일 기능에서 장면간 상호 연계로 나아가면서 중국 기업들이 유럽 시장 경쟁에 참여하는 방식도 변화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 제조가 유럽으로 진출할 때는 규모화 제조, 공급망 효율, 그리고 제품의 가성비에 더 많이 의존했습니다. 오늘날 기업이 답해야 할 것은 더 이상 제품을 유럽에 팔 수 있느냐가 아니라 과연 유럽 소비자의 삶 속으로 진정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를 포함합니다. 유럽 소비자들은 에너지 효율과 편의성, 개성화된 수요를 점점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은 제조 우세와 반복적인 빠른 개선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독일 연방결제발전대외무역협회 미하일 슈만 회장은 중국 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방식이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데로부터 점차 연구개발, 디자인, 유통 채널, 혁신 중심이었지만 이후 한국이 부상했고 지금은
1: 단초소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포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한 걸음 늦게 걷더라도 한 마디 늦게 말하더라도 학생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하는 교육 방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수 교육이라고 합니다.
1: 이야기로 채우는 즐거운 오후 행복한 도시입니다.
2: 인생에는 가슴 뛰는 노래가 필요하고 일상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0: 오늘 생방송실을 찾아주신 연변 언어장애 훈련센터 리란 선생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다닐 때는 아이들이 비슷한 속도로 발달하고 또, 네. 네, 또 아이들이 장애 유형과 발달 속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아동에게 맞춤형 개별 지도를 제공하며 사회성 증진을 위한 소집단 및 전체 집단 수업을 운영합니다. 네. 또한 개별 아동이 다양한 발달 요구에 부합하도록 언어치료, 인지치료, 몬테소리 활동 등 다채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함과 동시에 이제 매 3개월마다 전문 진단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이 발달 진전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치료 계획을 수립한 뒤 단계별 맞춤 치료를 진행하여 원만한 학교생활에 요구되는 기초 역량을 탄탄히 다져주고 있습니다.
0: 네, 그렇군요. 이제 아이마다 특성이 다르고 또 교육적 요구가 다양하기에 선생님의 비율이 높아야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아이들한테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개별화 교육을 진행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문에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정말 매우 어렵습니다.
0: 그렇죠.
3: 네, 그래서 저희도 우선 아이들이 표정이나 그리고 눈빛이나 또 행동 패턴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야 합니다.
0: 네.
3: 아이가 울거나 짜증을 낼 때에는 불편함이 없는지 아니면 어디 아픈 곳이 없는지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제 어떤 아이들은 특정 사물이나 장소를 또 이제 쳐다볼 때는 혹시 그곳에 이제 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는지를 이제 또 파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3: 예,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저희도 이제 그림 카드나 뭐 사진 교구를 활용해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이 아이의 이제 의도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혹은 또 이제 보호자와 협력하여 이 아이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공유받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래요.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나 그 폭발 상황을 마주할 때 어떤 부담감을 느끼십니까?
3: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거나 혹은 또 이제 가끔 이제 뭐 자해 행동을 보이거나 할 때에는
0: 네.
3: 네, 우선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즉시 개입을 해야 합니다.
0: 그렇죠. 네.
3: 네, 아이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0: 네.
3: 저희가 이제 우선 제때 상황을 파악을 하고 또 이제 그것을 이제 바로 잡는 과정에 많은 정력을 쏟아야 합니다.
0: 네.
3: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과도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했던 원인을 이제 설명을 하고 또 이제

0: 집에 가서는 이제 어떠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사항을 소통을 해야 되는 일도 이제 더 추가적인 부담이고요.
1: 네, 그렇죠. 이제 또 학원에서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또 부모님들이 협조를 해줘야만이 아이도 또 많은 네, 좋은 진보를 가져올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0: 네.
1: 수업 외에도 학생들이 이 생활 전반을 살피게 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쏟는 부분은 네, 무엇입니까?
0: 우리 장애 아동들은 워낙에 배움이 더디고 또 감정 기복이 심하고 또 가끔 어떤 친구들은 행위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 순간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분을 살펴가면서 이제 하나의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똑같은 내용을 또 시범하고 또이 아이가 이제 스스로 할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옆에서 항상 이제 보조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에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특수 교사의 하루는 네,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네요.
0: 보통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지식 전달이 중심인 수업보다는
1: 네.
0: 저희는 이제 지식 교육과 재활 훈련 외에도 또 아이들이 이제 행위 지도를 해야 하고
1: 네.
0: 또 아이들이 안전과 돌발 상황에 이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든 특수 교사들은 하루 종일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네.
0: 또 같은 동작 같은

0: 부모님들은 엄청 행복해 하시는데,
1: 그렇죠.
0: 네, 그런 부모님들을 마주하면서, 아, 어쩌면 이 아이가 나로 인해서 발전이 느린 건 아닌지, 네, 그런 자책감이 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러한 이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수시로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지도 사례나 노하우를 이제 공유를 받고 또 저희 이제 동료들과 이제 매주 정기적으로 개별 아동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또 원장 선생님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을 위해서 가끔 이제 모래놀이 심리 프로의 그램을 프로그램 시간을 이제 내주셨는데 이제 거기에 참가해서 이제 교사로서 겪는 이제 스트레스를 돌아보고 또 심리 상태를 안정화하여 업무에 긍정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선생님들의 또, 네, 이 감정 변화나 네, 심리적 이런 또 관리를 꾸준히 해줘야지 아이들을 또잘 돌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0: 네.
1: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 아까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들과 토론 겸, 네, 이제 교류를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0: 네.
1: 주로 어떤 방면으로 많이 교류를 합니까?
0: 이제 주로 이제 저희 아이마다
1: 네.
0: 이제 특성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이제 위주로 이제 선배 선생님들과 이제 많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교류도, 네, 이제 또 서로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겠네요.
0: 네,
1: 네.
0: 서로 이제 좋은 이제 교육 방식을 공유를 하고,
1: 그렇죠.
0: 네.
1: 네. 학생들의 그 작은 변화 하나에도 큰 의미를 두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들이 있으신가요?
0: 아, 네. 이 친구는, 제가 가르쳤던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1: 아, 네.
0: 예, 어느 날 이제 제 교실 앞을 지나가길래, 그냥 이제 무심코 이제,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너무 귀엽게 잘 먹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 이 아이는 원래 이제 초콜릿 과자를 좋아하는 아이인 줄 알고,
1: 네.
0: 예, 그 맛있게 먹는 모습이 귀여워서 매번 이제 수업하러 올 때마다 제가 미리 이제 준비했던 초콜릿 과자를 건넸는데, 며칠 후에 어머님이 찾아오셔서,
1: 네.
0: 네, 고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제 덕분에 아이가 처음으로 초콜릿을 맛봤다면서,
1: 네.
0: 이 친구가 워낙에 이제 색상에 예민한 아이라 검정색 음식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음식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볼수 있게 됐다면서, 네,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그때 알았어요. 이
1: 네.
0: 아이가 처음부터 초콜릿을 좋아했던 건 아니라 이제 제가 건넸던 이제 그 작은 과자 하나가 이 아이에게 이제 큰 용기와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예.
1: 그렇죠. 인생에서 또 가장 처음으로 큰 시도를 한 것이 아니었나. 이 친구한테는 그렇게
0: 네.
1: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뭐 색상에도 민감한 아이들이 또 따로 있나 봅니다.
0: 네, 색상에 민감한 아이, 뭐, 소리에 민감한 아이, 네, 여러 가지 유형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1: 소리에 또 민감하다면 어떤 또 사례들이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0: 아, 네, 소리에 민감한 아이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매일 듣는 종소리. 네, 그런 거 이제, 예, 네, 그런 거 이제 많이 예민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수업 종이 울리거나
1: 네.
0: 하학 종이 울리거나 할 때에는 이제 복도에 나서는 걸 거부하는, 예, 네,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1: 네, 그래요. 이렇게 또 다양한 아이들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또 상황별로 다 가르쳐야 되죠. 네. 학부모님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 기대와 믿음 앞에서 교사로서 가장 무겁게 느끼는 책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0: 대부분 부모님들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행동, 인지,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그리고 일상생활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또래 수준으로 발달하는 그런 모습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부모님들은 아주 하루 빨리라도 큰 진보를 가져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조급함이 있죠.
0: 우리 아이도 이제 다른 이제 연령대 아이들과 똑같이 이제 유치원에 다녔으면 좋겠고, 똑같은

0: 이제 니능 때와 같이 이제 일반 학교에 진학을 했으면 좋겠고 하는
1: 그렇죠.
0: 네, 그런 기대가 아주 큽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특수교사로서 이제 부모님들이 이러한 기대가 네, 또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고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워낙 이제 좀 발달이 더디고 또 때로는 정체되기도 하기 때문에
1: 아, 네.
0: 단기간에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습니다.
1: 그렇죠.
0: 네,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에 이제 이러한 이제 성적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네,
1: 네.
0: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1: 그렇죠.
0: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또 조급해하시거나 또 실망은 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이 아이의 상황을 잘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1: 그렇죠.
0: 이제 매개 아이에게 맞는 개별화 교육을 또 꾸준히 진행함과 동시에 또 부모님들한테도 따뜻한 이제 조언과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그런 걱정을 또 함께 나눠야 한다는
1: 그렇죠.
0: 네, 그런 점이 정말 참 무거운 네, 책임감으로 느껴집니다.
1: 그렇죠. 네. 어찌 보면 선생님들께서도 인내심을 갖고, 네. 천천히 가르쳐야 하고, 또 부모님의 입장에서도, 네. 선생님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조급하지 않도록 천천히 아이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어찌 보면 선생님들의 바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뭐, 물론 부모님의 마음이야, 네. 자식이기 때문에. 빨리 이제 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네, 조급한 마음이 있는 건 당연히 또 이해가 되시겠죠.
0: 네, 물론 이제 저희 또한 이제 제가 가르치는 아이가 이제 눈에 띄는 성과를 가져온다면은 저희도 또 정말 이제 참으로 이제 기쁜 일이죠. 근데
1: 그렇죠.
0: 네, 아이마다 이제 정말 특성이 다르고 저희 아이들은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다르게 정말
1: 네.
0: 이제 발전이 이제 많이 더딥니다.
1: 네.
0: 아이가 이제 한계 사물을 이해를 하고 내가 이제 이걸 이제 정확하게 표현을 하기까지
1: 네.
0: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로 많은 시간이 그걸 필요하거든요. 예,
1: 그렇죠.
0: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천천히 이해를 하고 기다려 주셨으면 네
1: 하는,
0: 하는 네,
1: 네.
0: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1: 그렇죠. 네.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두고 부모님과 함께 고민했던 또 그런 기억에 남는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이제 부모님이 이혼으로 인해서 에, 할머니랑 어렵게 생활하는 한 남학생이 떠오릅니다.
1: 네.
0: 이 남학생은 워낙에 이제 능력이 좋은 친구라 일반 학교 진학도 가능했지만 이제 의사 표현 능력이거나 사회성이거나 이제 그런 면이 이제 많이 부족해서
1: 네.
0: 할머니께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친구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가장 놀라웠던 점은
1: 네.
0: 할머니가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다른 부모님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열정적으로 저랑 이제 아이의 어려움을 함께 의논하고 또 해결책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또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네, 매번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1월에 또 일반 학교에 진학하게 됐다면서 네,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1: 네. 또 이런 학생들을 보면 선생님으로서 가장 또 뿌듯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드네요.
0: 네, 정말 이제, 정말 저도 아까도,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로서, 예, 정말 이제, 내 아이가 이제 좋은 성과를 이제 거둬오는 것만큼, 예,
1: 그렇죠.
0: 그만큼 더 기쁘더라고요.
1: 그만큼 또 할머니께서도 협조를 잘하시고 부단히 노력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0: 네, 수업을 받다가 저랑 함께한 시간은 길지는 않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비슷한 또래를 키우는 엄마이다 보니
1: 라고 하는데 위에 설명한 사례들이 많은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은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진행한 훈련과 교육 내용을 이제 부모님들도 돌아가서 이어서 실천을 해줘야 우리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그러한 이제 능력이 익혀지고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은 저희보다도 이제 이 아이의 일상을 가장

0: 잘 알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수시로 저희 선생님들과 이제 소통을 해서 아이가 가정에서의 그런 이제 행동이나 뭐 감정 변화나 그리고 또 가정에서의 생활 습관 이제 그런 정보를 저희랑 이제 공유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능력 향상과 행동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1: 그렇죠. 네. 선생님께서는 퇴근 후에도 아이들 생각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네,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0: 우리 아이들과 보낸 하루를 돌아보며 퇴근 후에도 정말 마음이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또 발달 속도가 느린 아이들을 마주한 날이면
1: 네.
0: 밤새 이 아이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제 수업을 더 이제 재밌어하고 아니, 또 이제 제가 배워준 내용을 빨리 이제 습득을 할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1: 네, 그렇죠. 아무래도 뭐 퇴근길은 다들 뭐 발걸음이 가볍고 기분 좋게 퇴근한다지만 선생님께서는 퇴근길이 마냥 네, 또 행복하고 그렇지만은 않겠네요. 발걸음이 무거울 때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0: 네, 이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뭐 문제 행동을 보였다거나 하면은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들도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1: 그렇죠,
0: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1: 네.
0: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이제 부모님들은 이제 선생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가르쳐야 됩니까? 네,
1: 네.
0: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1: 그렇죠.
0: 네, 제가 또 이제 저희 아이랑 또 이제 또 영상으로도 이런 걸 가르칠 때는 이제 어떤 물음과 어떤 보조를 해줘야 되고
1: 네.
0: 이제 또 상세하게 또 알려드립니다.
1: 그러면 이제 뭐, 퇴근 후거나 뭐 주말에도 어찌 보면, 네, 늘 학생들을 위해 노심초사하시겠네요. 이제 방금 그 따님과 함께 영상도 많이 찍으셨다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0: 네.
1: 네, 그런 면에서는, 네, 따님도 어떻게 재밌으셔 하시는가요?
0: 네, 저희 딸애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저랑 이제 같이
1: 네.
0: 네, 이제 출근을 할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는
1: 네.
0: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다른지 네, 우리 아이들은 어떤 면에 부족하고 또 어떤 면에 이제 도움을 줘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기 때문에
1: 네.
0: 네, 저를 잘 협조해서 잘 따라와주고 있습니다.
1: 네. 어찌 보면 선생님의 든든한 또 오른팔 역할을 하시네요.
0: 네.
1: 그래요. 아무리 뭐 좋은 교육도 결국은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힘으로 이어져야 더 빛을 보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특수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일상생활 자조 능력과 또
1: 네.
0: 건강한 사회적 능력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아이들이 부모님이 도움이 없이 스스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어야 되고,
1: 네.
0: 네, 또 이제 옆에서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이제 옷을 스스로 입을 수 있고, 또 화장실 사용을 이제 정확하게 하고, 네, 그러한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립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은 이제 낯선 환경이나 타인의 그런 반응에 많이 민감하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들이 낯선 상황과 또 새로운 사람들과 조화롭게 소통하며 지내는 그러한 능력이 갖춰져야만이 아이들이 사회 안에서 저 수업, 네, 그런 것도 또 따로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어린 친구들한테는 이런 작은 변화 하나라도 또 크게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네, 뭐 교실을 바꾸거나 선생님을 바꿔서 수업을 하거나 친구들 같이 수업하는 이런 작은 변화도 이 어린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네, 또 정신적으로 다가갈 수가 있겠네요.
0: 네, 이제 저희 어린이들 중에 장애 어린이들 중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 선생님이랑 수업을 할 때는 정말로 이제 진행이 잘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질문도 이제 처음 이제 같이 했던 선생님이 이제 하면은 정확하게 대답을 할수 있는데

0: 똑같은 물음인데도 선생님이 바뀌어지고
1: 네.
0: 환경이 바뀌어지면.
1: 그래요. 힘든 점도 많지만,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한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0: 정말 힘든 순간도 많지만,
1: 네.
0: 저를 오랫동안 이 일에 머물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1: 네.
0: 우리 아이들의 이제 작은 이제 변화 있는 모습과 또 부모님들이 인정인 것 같습니다.
1: 네.
0: 조금 느리지만 그래도 이제 발전하고 있고
1: 네.
0: 또 먼저 다가와서 손잡아주는 그런 아이들과 또 언제나 깊은 신뢰와 따뜻한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저를
1: 네. 네.
0: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제가 또 오랫동안 이 길을 또 견지할 수 있었던 그런 가장 큰 힘은 또 끊임없는 배움과 또 우리 현변 언어장애 훈련센터에서만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진전을 보일 때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1: 그렇죠.
0: 네,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정확한 그런 가위질 하나에도 네, 저희는 정말로 행복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그렇게 많은 순간들에서도 제가 가장 이제 깊은 보람으로 다가오는 때라면은 우리 아이들이 제 목소리에 반응을 해주고 네, 선생님이 이제 이름을 불렀을 때 네, 뒤돌아보거나 예,
1: 네.
0: 그런 이제 제 목소리에 이제 반응을 해주고 또 저와 이제 눈을 맞추는 예, 그 찰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반응 하나하나가 이제 서로 연결된 그런 마음의 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1: 네.
0: 저와 하는 그런 곧 짧은 그 순간의 눈 맞춤이 네, 저를 가장 이제 행복하게 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면서도, 네, 굉장히 보람감을 많이 느끼는 그 마음이, 네,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특수 교사로 근무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일반인들이 꼭 리해해 주셨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0: 장애는 단지 이제 인간이 여러 모습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은 서로 각자의 장점과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사회가 우리 모든 장애 어린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그런 시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장애 어린이들이 그런 능력과 또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또 우리 장애인들도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 또 기회를 줘서 이제 서로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장애 아동들도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이제 꿈이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1: 그렇죠.
0: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조금 느릴 뿐이지,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런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또한 전문적인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자립을 할수 있도록 또 체계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르지만 우리 함께 어우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배려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1: 네, 리원무 방송 담당의 조일광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중화민족의 위대한 후흥으로 향하는 새 시대 새 장정의 길. 그 길은 밝고 빛납니다. 정치 이론 해독 프로그램 습금평 국정 운영을 논함을 통해 습금평 추석의 국정 운영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습근평이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방람회 개막식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을 학습하겠습니다. 녹색 생활을 함께 영유하며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함께 가꿔가자. 2019년 4월 28일. 존경하는 각국 원수 여러분, 정부 순회자 및 령부인 여러분, 존경하는 국제방람회기구 사무총장과 국제원의 생산자협회 회장, 존경하는 각국 사절과 국제기구 대표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봄빛이 무르녹는 강산 수려하기 그지없고 솔솔 부는 봄바람에 꽃향기 그윽하네 라는 시구가 떠오릅니다. 4월의 북경에는 봄기운이 감돌면서 만물이 소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웅유로운 만리장성 아래 아름다운 규수하 강변에서 여러분과 함께 2019년 중국 북경 세계원예 방람회의 막을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 인민을 대표해 그리고 나 개인의 명의로 먼 걸음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북경 세계원예 방람회의 지지를 보내주고 참여해주신 각국의 벗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북경 세계원예 방람회는 녹색 생활,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주제로 자연을 존중하고 자연과의 융화를 이루어 아름다운 삶을 추구하자는 데 취지를 두고 있습니다. 북경 세계원예 방람회는 대자연의 산수와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는 이 방람회가 보여주는 녹색 발전의 리념이 세계 곳곳에 널리 전해지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아름다운 중화의 대지는 중화민족이 생존하고 발전해온 삶의 터전입니다. 이 대지는 5천여 년 동안 중화민족의 찬란한 문명을 배태하면서 천인 하빌이라는 중화민족의 숭고한 추구를 창조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생태 문명 건설을 이미 중국 국가 발전의 총체적 구도에 포함시켰으며 아름다운 중국 건설은 중국 인민이 바라는 분토 목표가 됐습니다.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은 이미 쾌속 발전의 궤도에 들어섰으며 이에 힘입어 보다 맑은 하늘과 보다 푸른 산, 보다 깨끗한 물이 끊임없이 세인들의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발전사를 돌이켜보면 생태가 번영하면 문명도 번영하고 생태가 쇠퇴하면 문명도 쇠퇴했습니다. 산업화 과정에 전례 없는 물질적 부를 이루었지만 만회할 수 없는 생태 파괴도 초래했습니다. 닭 잡아 알 먹고 늪 말려 고기 잡는 식의 발전 방식은 더는 통하지 않습니다. 자연에 순응하고 생태를 보호하는 녹색 발전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올바른 길입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벗들. 밤하늘을 바라보면 뭇별들이 깜빡이고 있습니다. 지구는 전 인류가 생존하는 유일한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생태 환경을 보호하고 목숨을 아끼듯이 생태 환경을 아끼면서 생태 문명의 기반을 함께 다시고 녹색 발전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첩첩 이어진 산과 숲이 녹음으로 물들고 푸른 초원과 하늘이 어우러지고 도시와 농촌 곳곳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꽃향기 풍기는 아름다운 자연 경치는 사람들에게 미적 향수를 선사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미래로 나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대자연을 무질서하게 개발하고 마구 략탈한다면 인류는 대자연으로부터 무자비한 보복을 당하게 되지만 함대하게 이용하고 우호적으로 보호한다면 대자연으로부터 호한 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사입니다. 웃으며 살라기에 가슴 열고 살라기에 잊어야지 잊어야지 내 마음 다독여도 말은 풀 헤치고 돋아나는 새싹처럼 머리채든 아픔이 가슴을 허비누나 꽃잎으로 닦아볼까 햇빛으로 닦아볼까 바람이 속삭이네 세월로 닦으라고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최길록 작사 강철웅 작곡의 상처를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8번째 명작,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네, 그럼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클라라의 새로운 생활. 조금 전 햇님이 바위산 너머에서 얼굴을 내밀었고 오두막과 골짜기에 황금빛을 뿌려주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산과 골짜기를 가득 메웠던 안개가 서서히 사라지면서 주위가 밝아지는 것을 할아버지는 조용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두막 안으로 돌아와 조용히 사다리를 타고 다락으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마침 클라라가 잠에서 막 깨어나 둥근 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라라, 잘 잤니? 피로는 다 풀렸니? 네, 잘 잤어요. 한 번도 깨지 않았어요, 할아버지. 그래, 그거 참 다행이구나, 씁니다. 그때마다 전나무의 달콤한 향기가 싱그러운 아침 공기에 녹아들었습니다. 클라라는 가슴 가득히 숨을 들이마시고 휠체어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하이디, 언제까지나 너와 함께 이 오두막에서 살고 싶어.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은 할아버지의 오두막이야. 바로 그때, 할아버지가 거품이 일고 있는 염소젖 두 그릇을 가지고 와서 클라라와 하이디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클라라, 몸에 좋은 거란다. 우리 집에서 키우는 염소젖이야. 마셔보렴. 한 번도 염소젖을 먹어본 적이 없는 클라라는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하이디가 아주 맛있게 단숨에 마시는 것을 보고 클라라도 입을 냈습니다. 생각보다 맛이 있어 클라라는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웠습니다. 내일은 두 그릇을 줘야겠구나. 할아버지가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때 피터가 염소떼를 몰고 올라왔습니다. 염소떼는 하이디를 보더니 마치 인사라도 하는 것처럼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피터를 불렀습니다. 계속해서 우러대는 염소들 옆에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말합니다.
1: 너도 가자, 하이디. 난 백조를 따라다녀 하거든. 그러니까
0: 남겨두는 것이 가장 마음에 걸렸기 때문에 떠나기 전에 매일 편지를 보내라고 클라라와 하이디에게 당부했던 겁니다. 클라라와 하이디는 오두막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편지를 꼭집 안에 들어가서 써야 하니? 클라라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자 바람의 차가운 기온은 어느덧 모두 사라졌습니다.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작은 벌레들이 붕붕 즐겁게 날아다녔습니다. 높은 바위산과 눈 아래에 펼쳐진 골짜기도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바람은 가끔씩 피터의 즐거운 고함 소리를 이곳까지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바위산까지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오전이 지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염소젖과 치즈를 가지고 나와 점심 식사는 밖에서 했습니다. 낮 동안은 클라라도 밖에 있는 것이 좋을 게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에는 전나무 그늘에서 클라라가 들려주는 프랑크푸르트의 이야기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클라라와 하이디가 나무 아래에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자 나무에서 새들이 자기들도 끼워달라는 듯 요란하게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염소들도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맨 뒤에서 따라오는 피터는 여전히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 피터? 인사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피터를 보고 하이디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피터. 클라라도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쌀쌀맞은 표정으로 염소들을 따라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작은 긍정으로 인생이 크게 바뀐다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자신의 인생은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선택하며 스스로를 통제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락의 경험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이로써 분명한 판단 능력을 얻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고 즉 스스로의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냈다고 믿습니다. 네, 설마 이 모든 것이 뇌의 착각에 의한 판단이었고 뇌의 착각에 의한 선택이었으며 지금의 자신이 착각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 재료로 삼고 있는 정보나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 그 모든 것이 착각에서 비롯했다면 어떨까요? 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 나는 이과 계열의 적성이 맞지 않아 라는 판단을 내려서 대학을 문과 계열로 가고 그 흐름으로 지금이었을지도 모르고 여판이었다면 등수가 올라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제멋대로의 정보를 입력당하지 않았다면 내리과 계열 과목을 좋아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리과 계열이 적성에 맞지 않다고 내린 판단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요? 네, 잘못된 환경이나 정보에 의해서 자신에게는 무리라고 착각한 것은 아닐까요? 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들을 첫 곡입니다. 마복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산에 올라.

맞습니다. 네, 휴대폰 번호도 11개나 뭐 12개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게 많고요. 네, 이 정도의 숫자를 암기할 수 있는 뇌를 가졌다면 엄청난 일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 10자릿수의 숫자를 외울 수 있다면 당신의 뇌는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뇌입니다. 바꿔 말하면 누구나 천재가 될수 있는 뇌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뇌의 기능 자체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뇌를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입니다. 즉, 뇌를 어떻게 착각하게 만들까? 뇌는 좋은 착각과 나쁜 착각을 하여 그대로 결과를 낼 뿐이므로 할수 있다고 착각할지, 할수 없다고 착각할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인생이 기다립니다. 당신이 만약 지금 천재가 아니라면 지금까지 뇌를 잘못 써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네, 여러분에게 아이가 있다면요. 우리 애는 공부를 못해. 어째서 나쁜 점수만 받아오는 거야? 라는 말을 결코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의 뇌에 점점 나는 못해라는 정보가 입력되어서 스스로 나쁜 착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작은 부정적인 착각이 더욱 나쁜 착각을 낳아서 정말로 못하는 아이가 되어버릴 수도 있답니다. 네, 뇌의 구조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한탄하며 보내는 사람은 나는 능력이 없어. 큰 돈을 벌 리가 없잖아.

말하되 세상에는 100명이면 100명 똑같은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쪽이 맞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같은 장소에 있다 해도 같은 것을 본다 해도 그 해석은 사람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실이란 그 정도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세계는 이처럼 각자의 착각이 낳은 애매하고 모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할까? 네,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낼까와 같은 의미겠죠. 그렇다면 좋은 착각으로 좋은 세계를 창조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내 모습은요, 내 자신입니다.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네, 내가 지금까지 품어온 착각과 지금 하고 있는 착각의 결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세계인 것입니다. 세계가 착각의 묶음이라고 해도 좋을 정도죠. 아니, 그렇지 않아. 인생이 좀처럼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은

네, 애매모호한 세계의 의미를 주고 스토리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조차도 착각으로 어떻게든 되기 때문입니다. 뇌가 일으키는 착각에 대해서서 노래 듣겠습니다. 한철호 가수의 노래입니다. 우리네 장백산.

네, 무엇을 해도 허점투성이인 하루. 그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구멍이 듬성듬성 나 있는 허술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 나는 꼼꼼하기보다는요, 허술한 채 오늘을 살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더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치열하게, 악착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지만 꼭 그게 정답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네, 누구에게나 허술한 부분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 허술한 부분에서 운 좋게 인생의 금광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 허술함 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샘솟기도 하고 명곡이나 명작이 탄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누군가 허술한 채 지내더라도 손가락질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어딘가 하나쯤 빈틈이 있을 것입니다. 안경이 반쯤 흘러내린 채 글을 읽고 있거나 빨래거리나 설거지거리를 미뤄두고 있거나 약속 시간을 잊은 채 집에서 나른하게 쉬고 있거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모두 완벽한 인생을 꿈꾸기에 바쁘지만 허술한 인생이 더 재미있지 않나? 네, 다 갖추어지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그 틈에서 얻을 수 있는 게 많다는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가령 아무 계획 없이 떠난 여행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과 진한 우정을 맺거나 애써 찾아간 맛집이 문을 닫아서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간 옆집 식당에서 의외로 멋진 식사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네, 그러니 네, 오늘 완벽하려고 애쓰는 여러분, 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지쳐 치여 있다면 네, 이제는 그 꼼꼼함을 좀 내려두고 호술함이 선물하는 행운을 맛보는 건 어떨까요? 네, 빈틈이 많다고 해서 인생이 허술하게 흐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그 허술함 속에서 사막의 오아시스를 발견할 수 있기에 그런 인생이 나쁘다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네, 저는 허술한 여러분을 응원을 하고 싶네요.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上十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蹦个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

0: 11点半，别为离别落泪，要为拥有欢呼。即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一点半，如果你还没睡，那你真的很拼哦。长期晚睡，身体会抗议。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送。

0: 现在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

0: 现在是清晨5:30，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FM91.4，延吉，送。